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연주로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양들은 평화로이 풀을 뜯고 Sheep May Safely Graze 였습니다. 이 곡은 네 분이 듣고 싶다고 청하셨어요. 4957 이어폰 끼고 가음 들으며 병원 갑니다. 무릎에 물이 찼대요. 아이고 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4915 쓰는 분도 청하셨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요즘 대학원 공부 힘든지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인다고 응원의 마음으로 이 곡을 청하셨고요. 0639 윤주 아나운서 퀴즈 보기 주실 때 은근 연기하신 거죠? 잘 들었어요 하시면서 아, 얼마 전에 그 퀴즈 할 때요. 그렇죠 뭐. 아, 큰아이 상담 간다고 휴가는 오전 시간 문자 보내고 여유롭다고 하시면서 이 곡을 청하셨습니다. 또 1676 쓰는 분도 어제 딸들이 둘이 만나 놀았대요. 언니가 동생 집 가서 청소도 해주고 맛있는 거 먹고 꽃 구경도 하면서 사진 찍어 올렸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 사랑하는 우리 딸들 지금처럼 평생 잘 지내길 바란다고 하시면서 양들은 평화로이 풀을 뜯고 청하셔서 오늘 아침 함께했습니다. 어떻게 좀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보내고 계신가요? 아, 저는 오늘 아침 딸아이 학교 방향으로 가다 유턴했어요. 299. 정신 똑띠 차려야 하는데 몽롱한 게 슬퍼져요. 계셨군요. 여지없이 계셨군요. 아, 참. 송종희 님도 학교 등교한 아이 몇 명 돌려보냈어요. 재량 휴업일인 줄 모르고 등교한 아이들 마중하면서 껴안아주고. 얼굴이 복잡하더군요. 좋기도 하고 창피한가 봐요. 그렇죠. 딱 그거죠. 뭐, 좋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아, 근데 저도 분명히 어저께 오늘 방송 오프닝을 이렇게 준비하고 잤는데, 저도 모르게 또 큰 실수했습니다. 재량 휴교일인 아들을 아침 6시 반부터 깨우고, 아유, 참. 다시 자. 이러고 뒷걸음질 쳐서 나왔는데, 뭐, 한 30분 후에 실망 가득한 얼굴로 아주 등장한 아이를 보면서 너무 미안했다는. 저도 여지없이 오늘 또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자, 가정음악으로 오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10으로 보내주세요. 콩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샵 9310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EDI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립니다. 오늘 유튜브 스트리밍 진행 중이에요. 유튜브에서 KBS 클래식 FM으로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선곡되는 음악 제목이랑 연주자 자막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곡목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기억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튜브 제목은 당신이 어디에 있든 듣기 좋은 클래식으로 준비했습니다. 347이 쓰는 분이에요. 저는 공연 전에 미리 곡을 듣고 가는 편입니다 하시면서 4월 22일에 오늘 저녁 공연 보러 가는데 잘 모르는 곡이 있어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윌리엄 볼컴의 Graceful Ghost Track 청하셨어요. 이 곡 많이들 청하시는 곡인데 잘 됐네요. 347이 쓰는 분 공연 잘 보고 오셨는지 마크 앙드레 아믈랭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합니다.

윌리엄 볼컴 그레이스풀 고스트랙 우아한유령 마크 앙드레 암랭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진짜 비 내리고 참 깨끗한 공기죠. 6964 쓰는 분, 어제 내린 비로 맑고 청량한 공기, 그리고 따뜻하게 내리쬐는 햇살, 눈앞은 온통 초록초록 그리고 파랑이라고 귀에는 가정음악이 들리니 이곳이 바로 천국이지 않을까요? 하시면서 부산시민공원에 뛰러 나오셨다고. 가음과 함께 5월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아이고, 제대로 즐기고 계시군요, 5월을. 0911 쓰는 분, 용왕산 스카이웨이 걸으면서 듣고 계시다고. 이야, 이렇게 또 자연 속에서 5월을 즐기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최진홍님 콩으로 출근길이며 사무실이 연휴 휴가자들로 한산합니다. 출근한 저는 일하기 참 싫지만 기운 내야겠죠? 내일 또 쉬니 위로가 된다고. 제 머릿속에 일하기 싫다 유혹하는 마왕에게서 절 지켜주세요. 마왕을 들려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좀 연휴 휴가자들로 한산한 사무실, 아 여기까지 다 내 땅, 뭐 이런 느낌도 있지 않으세요? 2091 쓰는 분, 오늘 오프닝 곡 들으시면서 양들이 아니라 남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로 들리는 건 저뿐인가요? 흑흑 하셨어요. 그렇게 들리셨군요. 28주차 임산부 재택근무 중인데 남편과는 주말 부부. 아, 오늘도 내일도 남편 일한다고 어제 울산으로 가버렸네요. 아침에 거래처 가느라 지하철 탔는데 한적한 지하철이 오늘은 왜 그리 야속하던지. 아기가 태어나면 남편이 이직 예정이라 가족이 모두 함께 한여름만 기다립니다 하셨어요. 남들은 여유롭게 풀을 뜯지만 우리 모두 화이팅. 2091 쓰는 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아 참. 차를 마실 수 있는 이디야 음료 쿠폰 2091 쓰는 분께 보내드립니다. 그렇군요. 우리 뭐 남들은 풀을 뜯더라도 우리는 또 일할 사람은 일하고요. 자, 이번 주 가정음악 인스타그램 이벤트 있어요.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과 피아니스트 김선욱의 듀오 리사이틀 5월 2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평택 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5년 만에 돌아온 이번 듀오 무대, 두 연주자의 오랜 호흡이 녹아있는 소나타 네 곡을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1번, 바인베르크 바이올린 소나타 4번, 슈트라우스와 레스피기 바이올린 소나타까지 고전부터 20세기에 이르는 아주 폭넓은 레퍼토리 한 무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가정음악 인스타그램을 먼저 팔로우하시고 관련 게시물에 댓글로 신청하시면 돼요. 총 5분께 5월 22일 금요일 저녁 7시 반 공연 관람권 두 장씩 드립니다. 당첨되시면 DM으로 개별 연락 드릴게요. 그때 성함과 휴대전화번호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볼까요? 그날 공연에서 함께할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1번 D장조 작품 12의 1 중에서 오늘 3악장 론도 알렉으로 준비했습니다. 클라라 주미강의 바이올린, 김선욱의 피아노입니다.

클라라 주미강과 김선욱의 연주로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1번 D장조 작품 12의 1 중에서 3악장 론도 알레그로 들으셨습니다. 오늘 날씨처럼 참 싱그럽네요. 아침에 출근하는 딸에게 너도 연차 쓰지 했더니 과장님 대리님이 동시에 연차낸 이런 몇 안 되는 날에 굳이? 라는 답이 돌아오네요. 4360 그렇죠. 연차보다는 뭐 과장님 대리님 동시에 연차낸 이런 날이 꿀이죠 뭐. 7757 저만 출근한 게 아니었군요. 그래도 금토일 할머니네 가서 미나리 뜯고 이름 까먹은 나물 캐고 힐링 됐어요. 금요일 같은 월요일이라 마음은 가볍습니다. 하셨어요. 7757 쓰는 분께 커피 보냅니다. 20년 동안 아끼던 기타를 어제 당근했네요. 다음 주인 잘 만나서 새로 태어나는 손녀로 잘 살거라. 와, 20년 동안 보살피던 기타를 아이고 이별하셨군요. 6007 쓰는 분 허전하시겠습니다. 커피로 그 빈 마음을 좀 채워드리고 싶네요. 3912 쓰는 분이에요. 어제 비 오고 아파서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 오늘은 날씨도 맑고 모처럼 쉬는 날. 지금 라디오 들으면서 씻는데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낼지 모르겠어요. 혹시 윤주 아나운서는 오늘 출근 안 하신다면 뭐 하고 싶으신가요? 하셨어요. 아, 저는 사실 어제 자전거를 타려고 했는데 날씨가 협조를 안 했잖아요. 오늘 자전거를 타겠습니다. 빵빵하게 바람을 넣고 바람 엮고 좀 이렇게 싱그러운 5월을 온몸으로 좀 느껴보고 싶네요. 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3912 쓰는 분께도 커피 한잔 보냅니다. 칼 디터스 본 디터스 두루프의 하프 협주곡 A장조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몰토 듣겠습니다. 유타 조프의 하프

칼 디터스 폰 디터스 도르프의 하프 협주곡 A장조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몰토였습니다. 유타조프의 하프 하인트 레그너가 지휘하는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였어요. 7499 쓰는 분 아이들이랑 첫 캠핑 왔어요. 가평인데 어제 거센 비가 내리더니 너무 춥네요. 아이들이 신나하는 모습에 위안 삼지만 저는 집이 좋네요. 그쵸? 집이 최고죠. 차에서 몸 녹이며 윤주언니 목소리와 좋은 음악 들으니 좀 살 것 같네요. 가정음악은 야외에서도 힐링입니다. 아유, 우짜스가 7499 쓰는 분. 엄마는 고생이죠. 애들은 신났지만. 지금 퇴근하시는 분 계십니다. 7325 쓰는 분. 퇴근하는 5월의 아침. 이렇게 싱그러울 수가, 이렇게 청초할 수가. 이렇게 파랗게 심쿵하면 다가오는 시간이라고 고맙다고 나에게 살짝이 고백합니다. 60대 남자 간호조무사의 퇴근하는 아침은 환하다는요. 7325 쓰는 분 고생하셨습니다. 7499, 7325 쓰는 분께 커피, 그리고 37번째 생일 맞으신 0504. 며칠 전 남편이 허리디스크로 입원해서 병원 살이 중이라고. 아이고, 얼른 쾌차하시길 생일 축하드려요. 0504 쓰는 분께도 축하의 커피 보냅니다. 가정음악 9시 34분이에요.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음악과 다른 예술, 음악과 사물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음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음악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요. 음악 그리고 주차장입니다.

1975년 2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의 어느 골목 안 엘 토레 델 콜레기오라는 건물 안으로 청소년들이 하나둘 모였어요.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30대 중반의 아브레우 박사. 경제학 박사였던 그는 빈민가를 찾아다니며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과 그들의 부모를 만났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공짜로 음악을 가르쳐주겠다면서 모임 장소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드디어 첫 모임 날이었죠. 아브레우 박사는 자신이 만난 아이들의 숫자를 고려해서 50개 보면대를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정작 나타난 청소년들은 11명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 악기 없이 빈손이었고 한두 명이 악기를 들고 오긴 했는데 제대로 된 연주를 할 수 없는 낡은 상태 악기였어요. 박사는 실망하지 않았죠. 주인을 찾지 못하고 비어있는 39개 보면대를 보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머지않아 남은 보면대도 아이들로 채워질 거야.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역사를 쓰는 거야. 범죄 무방비로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총 대신 악기를 쥐어주고 음악을 통해 그들의 삶을 바꾸겠다는 비전으로 시작한 예술 교육 프로그램 엘 시스테마가 처음 출발한 곳은 바로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주차장이라는 열악한 공간에서의 시작은 미미했지만 엘 시스테마가 가져온 변화는 대단했습니다. 사비를 털어 악기를 마련하는 아브레우 박사의 열정에 국가의 지원과 음악가들의 재능 기부가 더해지면서 엘 시스테마는 베네수엘라를 대표하는 공공음악교육으로 자리 잡았고요. 구스타보 두담을 같은 거장을 배출해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도 했죠. 그야말로 좁고 허름한 주차장에서 일궈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차장을 전용 콘서트홀로 사용한 오케스트라도 있었는데요. 2011년 영국의 작곡가 케이트 휘틀리와 지휘자 크리스토퍼 스타크가 창단한 멀티스토리 오케스트라입니다. 이들은 런던 남부 패캄에 있는 버려진 주차장 건물을 골랐고요.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이 주차장의 7층을 전용 무대로 삼았어요. 노출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주차장의 음향은 일반 콘서트홀보다 강렬하고 날카로웠죠. 근데 그것이 이들이 추구하는 실험적인 음악과 오히려 잘 어울렸어요. 입소문이 난 이들은 2016년 영국의 음악 축제 프롬스의 한 순서를 맡아서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을 연주했죠. 이때도 콘서트는 주차장에서 열렸고 이 공연은 프롬스 역사상 최초의 주차장 음악회로 기록됐습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시간, 오늘의 연결고리 음악 그리고 주차장이었습니다.

아르투로 마르케스의 단손 2번이었습니다. 구스타브 두다멜이 지휘하는 시몬 볼리바르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어요. 9654 쓰는 분이 살짝 우울할 때마다 유튜브에서 찾아듣는 단손 2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등 잠깐 잡히는 짧게 머리 깎은 바이올리니스트의 씩 웃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그래요? 정말 즐겨 찾아보시나 봐요. 표정이 참 좋죠. 연주도 좋지만 시몬 볼리바르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몰랐네요. 엘시스테마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엘시스테마가 처음 출발한 곳이 지하주차장이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가정음악 듣다가 음악이 너무 좋아서 주차장에 잠시 머물러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음악 그리고 오늘은 주차장이었어요. 9859 쓰는 분, 요가 배우는 사람이에요. 요가 마지막 쟁기 자세를 하고 있는데 방귀가 큰 소리로 뿡 하고 나왔지 뭡니까. 순간 현실이 아닐 거야 하며 꿋꿋하게 마지막 동작까지 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땐 당당했는데 요가 문을 나서니 창피함이 온몸을 감싸네요. 아, 이럴 때가 있죠. 이럴 때가 있죠. 예. 근데 참 가족끼리면 아니면 친한 친구 사이면 어머 뭐야? 왜 이래? 막 이렇게 그냥 서로 얘기하고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 그러고 오히려 역정내고 뭐 이러는데 그럼 낯선 분들과 특히 이렇게 아주 고요한 곳에서 누가 봐도 이건 자명한 사실일 때 그때는 모두가 정적 속에 쌓이잖아요. 아, 참 그때 너무 민망한데 민망을 근데 그때 이 그 정적이 한 3초 갑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잊어버려요, 다들. 그러니까 꿋꿋하게 마지막 동작까지 잘하고 나오신 아, 우리 9859 쓰는 분 다 지나갔습니다. 네. 그 일은 다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9859 쓰는 분께 커피 한 잔 보내겠습니다. 이번 주 가정음악에서 준비한 공연 선물 안내합니다.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제336회 정기연주의 보헤미아가 5월 19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부천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아드리앙 페리숑의 지휘로 드보르자 교향곡 7번과 8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어둠과 빛, 긴장과 해방이라는 감정을 보헤미아적 선율로 그려낸 드보르자크의 작품을 만나실 수 있는 이번 공연 관람을 원하신다면 신윤주의 가정음악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 휴대전화번호를 꼭 사연 본문에 남겨주세요. 다섯 상 추첨해서 동반 1인 가능한 공연 관람권 드립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선곡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보르자 교향곡 7번 D단조 작품 70 중에서 3악장 스케르초 비바체 이반 피셔가 지휘하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7번 D단조 작품 70 가운데 3악장 스케르초 비바체였습니다. 이반 피셔가 주연하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에 mrose11 쓰는 분이 아침 대용으로 샌드위치 사러 가게 왔는데 여기도 가정음악 틀어놓으셨네요. 반가우셨겠어요. 샌드위치 사장님하고 가정음악 토크 좀 나누시죠. 가정음악 10시 정각입니다.

오만아, 김밥 싸다 말고 문자해요. 내 앱에 저장된 노래 틀었나? 착각할 정도로 애정하는 곡들이 연이어 나오다니 감동입니다. 가정음악 최고. 3960 쓰는 분. 와, 김밥 말다 문자. 이것도 설거지 하다 고무장갑 벗는 것만큼 힘든 일인데. 아, 김밥 사시는군요. Stay with me till the morning. 다나 위너의 음성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 핑크 마티니의 연주 Splendor in the Grass였습니다. 초원의 빛이었어요. 이 곡은 7232 쓰는 분의 신청곡이었는데 다음 달 도자기 전시 앞두고 가정음악 들으며 매일 작업하다가 처음으로 흙 묻은 손 씻고 문자 보냅니다. 아, 이것도 진짜 보통 일 아닌데 손에 흙 묻은 거 잘 안 떨어지잖아요. 저도 몇 달째 전시 준비하고 있으니 예술가? 맞죠, 맞죠. 다시 다짐하기 위해서 문자 보냅니다 하시면서 이 곡을 청하셨습니다. 핑크 마티니의 곡을. 언제든 들려주세요. 매일 들으며 작업하고 있을 것 같네요 하시면서 4월 15일에 주셨는데 어떻게 전시는 언제쯤이신지 이미 전시 시작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티스트, 예술가 7232 쓰는 분께 커피 두 잔 보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349. 금요일부터 내일까지 쭉 붙여서 쉴 줄 알았던 신랑. 오늘 재택근무를 해버리네요. 점심을 차려야 해서 메뉴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같은 날은 무슨 요리를 해서 먹어야 할까요? 하셨는데. 뭐 이런 날은 냉털이죠, 뭐. 냉털 하셔야죠. 뭐 장 보러 가기도 귀찮고, 그럴 때는. 요즘은 제가 잘해 먹은 거 열무김치 조금 한 풀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맛있긴 한데 조금 설렘이 덜해진 요런 때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다가 냉면 육수 부어가지고 김치말이. 김치말이 국수 해도 좋고 아니면 봄나물 뭐 사두신 거 있으면은 비닐봉지에 넣어서 밀가루 흔들흔들 샤워시켜서 전, 전 부쳐서 먹고. 아, 뭐 그런 거 없다 그러면 애호박 양파 뭐. 전은 사랑 아닙니까? 네. 2349 쓰는 분 고생하시겠어요. 커피 두 잔 남편분과 데이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9310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EDI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나누고 있습니다. 10시 11분 지나고 있네요.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월요일 아침 국내외 클래식 음악계 최신 소식들을 담은 아침신문 읽어드립니다. 공연과 음반, 음악계 동향과 화제가 된 사건들까지 클래식 음악과 관련된 뉴스와 이슈를 만나보는 시간이에요. 신윤주의 가정음악신문 지금 읽어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는 지휘자 김선욱과 피아니스트 알리스 사라우트가 함께하는 서울시향의 콘서트 소식입니다. 오는 5월 8일 롯데콘서트홀, 5월 9일 예술의 전당, 두 번에 걸쳐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무소르그스키의 민둥산에서의 하룻밤과 브람스 교향곡 2번, 또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가 연주됩니다. 서울시향과 여러 차례 호흡을 맞춰온 김선욱이 포디엄에 올라 러시아와 프랑스, 독일에 이르는 다채로운 음악 스펙트럼을 선보여주고요. 1988년 독일 출생으로 2025-26 시즌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상주 음악가를 맡은 피아니스트 알리스 사라우트가 협연을 맡아서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로 감각적인 피아니즘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해외 소식입니다. 모차르트 탄생 27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조형물이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 설치됩니다. 국제 모차르트 재단은 독일의 저명한 미술가 오트마 회를과의 협업을 통해서 모차르트 생일 기념 조형물 제작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어요. 모차르트, 길들여지지 않은 천재라는 제목의 이 조형물은 50cm 높이의 황금빛으로 제작된 모차르트 미니어처 조각상으로 모두 400여 개가 만들어집니다. 이 조형물들은 모차르트의 고향 잘츠부르크의 명소 미라벨 정원을 비롯해 모차르트 생가와 모차르트 정원 등 곳곳에 설치될 예정이고요. 세계적인 음악축제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이 열리는 시기인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전시돼 관람객들에게 공개됩니다. 이번에 서울시향과 함께 공연을 하는 알리스 사라우트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에드바르트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 16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몰토 모데라토, 알리스 사라우트의 피아노 에사페카 살로네니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연주고요.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D장조 쾌활 작품 번호 320 포스트 혼 중에서 다섯 번째 악장 안단티노, 여섯 번째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D장조 쾌일 작품 번호 320 포스트혼 중에서 5악장 안단티노 6악장 미누에토 라인하르트 괴베를 지휘하는 잘츠부르크 모차르트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에드바르트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 16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몰토 모더라토 알리스 사라우트의 피아노 에사페카 살로네니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가족 음악신문 이어가겠습니다.

북미를 대표하는 바로크 전문 연주단체 보스턴 바로크가 새로운 음악 감독으로 마크 민콥스키를 임명했습니다. 1973년에 창단한 보스턴 바로크는 그동안 바로크 음악의 다양한 레퍼토리를 발굴하고 원전 연주로 해석하는 활동을 이어왔는데요. 이번 신임 음악 감독으로 프랑스 출신 고음악의 거장 마크 민콥스키를 영입하면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고음악 전문 악단인 루브르의 음악가들 설립자로도 잘 알려진 민콥스키는 올 10월 보스턴 바로크와의 공식 일정을 시작하고 첫 공연에서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4개를 연주합니다. 라흐마니노프의 마지막 제자로 알려진 피아니스트 루스 슬렌친스카가 지난 4월 22일 10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25년 1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서 태어난 슬렌친스카. 5살부터 순회 연주를 하며 이름을 알렸고 9살 때 라흐마니노프의 제자가 됐습니다. 1934년에는 부상으로 콘서트를 취소한 스승을 대신해 무대에 오르면서 더욱 주목받게 된 그녀는 라흐마니노프가 선물한 목걸이를 평생 걸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예순이 넘어야 진정한 피아니스트다라고 말하기도 했던 그녀는 2022년 97번째 생일을 앞두고 데카 레이블을 통해 My Life in Music이라는 음반을 발매하는 등 최근까지도 왕성하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순간 음악과 함께하면서 100년이 넘는 음악가의 삶을 살아온 거장 루스 슬렌친스카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정음악신문이었습니다. 보스턴 바로크와 합을 맞출 마크 민콥스키. 민콥스키가 지휘하는 루브르의 음악가들 연주 준비했습니다. 장 조셉 카사네아드 몽동빌의 소나타 3번인데요. 알레그로, 아리아, 지가로 이루어진 3악장 구성의 곡입니다. 이 곡에 이어서 라흐마니노프의 데이지 작품 38의 3과 프렐루드 주의장조 작품 32의 5, 루스 슬렌친스카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라흐마니노프의 마지막 제자였던 그리고 최근까지 현역이었던 루스 슬렌친스카의 바람소리 같은 연주로 라흐마니노프의 데이지와 프렐루드 G장조 들었습니다. 편히 잠드시길 바랍니다. 앞서 들으신 곡 장 조셉 카사네아 데 몽동빌의 소나타 3번 마크 민코프스키가 지휘한 루브르의 음악가들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사무실에 계시건 아니면 가정에서 쉬시건 그곳에 계신 여러분의 마음이 음악과 함께 행복하시고 즐거우시길 바랍니다. 엔지니어 박기용, 프로듀서 박정현, 작가 정주은이가 현, 전 신윤주였어요.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며칠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클래식 공연 관객들에게 가장 선호하는 음악가를 물었더니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임윤찬을 꼽은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보다 더 주목할 만한 사실은 비록 소수의 선택이더라도 이름이 언급된 음악가들이 무척 다양했다라는 점입니다. 두 스타를 통해 클래식에 관심을 갖게 된 관객들이 점점 다른 음악가들에게로 시선을 넓혀가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잡지 와이어드의 편집자 케빈 켈리는 예술가로 살아가려면 1,000명의 진정한 팬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한 사람의 음악가와 그 음악을 알아보는 마음이 서로 만나는 자리가 되길 바라봅니다.

헨델의 클럽생 모음곡 8번 가운데 에어와 다섯 개의 변주, 유쾌한 대장장이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최광우님께서 가벼운 피아노 선율이 화사한 햇빛과 함께 고운 선을 이으며 아름답네요 적어주셨어요. 그렇죠. 저도 조성진 씨 이 앨범 참 좋아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하나 고유의 아름다움이 피아니스트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

나오는 것 같아서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그러니까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정수라님께서는 조성진, 임윤찬 두 분 아니어도 그 전부터 행복을 주시는 연주자들은 늘 계셨죠. 특히 음악실 라이브에서 여러 연주자들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요. 다정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또 멋진 만남들이 예정되어 있는 KBS 음악실입니다.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내일은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요와 함께하는 시간 준비하고 있고 모레 수요일날 살롱 시간을 이번 주만 화요일이 아닌 수요일에 살롱을 보내드릴 텐데요. 살롱도 오페라에서 메조소프라노 지나 오 선생님과 함께 모레는 라트라비아타 들어볼 예정입니다. 또 금요일에 초대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요일에 살롱을 하니까 이번에는 금요일로 이번 주는 이제 음악실 초대석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고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첼리스트 한재민 씨 모시고 음악 듣고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네. 5월달도 풍성한 KBS 음악실이고요. 오늘은 5월 4일 월요일입니다. 생방송 전해드리고 있어요. 인터넷콩, 모바일콩 참여는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음악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글 남겨주시는 건 무료입니다. BJ의 아르레 여인 모음곡 가운데 미뉴엣 준비했습니다. 김창국의 플루트, 신호자키 아야코의 하프 연주로 보내드리죠.

BJ의 아르레 여인 모음곡 가운데 미뉴엣 전해드렸습니다. 김창국의 플루트, 신호자키 아야코의 하프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리브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 하프 소리가 밑에서 든든하게 잘 받쳐주네요. 요즘 하프의 매력에 점점 깊이 빠져들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아, 요 시기가 딱 하프가 정말 예쁜 시기인 것 같아요. 저는 5월 달에 하프 작품

앞 표현 좀 많이 듣거든요. 재밌죠. 5월에 꼭 찾아들어요. 전수형님께서 살롱드 오페라 예고 들으시고 오, 반가운 우리 센언니 진아우님 반갑네요 적어주셨고 김은희님도 수요일 살롱드 오페라 기대합니다 적어주셨습니다. 오페라 라트라비아타도 기대가 되고 그렇죠. 진아우 선생님 너무 보고 싶지 않나요? 한 해 동안 작년 이맘때 딱 배웠었고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날 뵐 예정인데 또 어떤 유쾌한 이야기 준비하실지 보이는 라디오로 꼭 모레 함께해 주세요. 이병렬님께서 오늘 생방이네요 수영님 반갑습니다 적어주셨습니다.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휴가 내시는 분들 꽤나 있으실 거예요. 전국 어디나 또 아이들도 학교를 안 가는 경우들이 많고 KBS도 회사 복도나 주차장은 한산한데요. 클래식 FM이 진행되고 있는 본관 4층 생방송 스튜디오는 아주 미어 터진다고 하면 과장 아닌 거 맞죠? 우리 정말 사람들.

화제의 클래식 뉴스와 한 주간의 공연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요일입니다. 문화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줄 월요일의 클래식 알람, 음악실 매거진.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 강원도 평창 대관령 음악제처럼 알찬 운영으로 한 지역의 대표 얼굴로 자리 잡은 음악 축제들이 여럿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전라남도 무안의 음악 축제가 새롭게 관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 지금 전할게요. 전남 무안군에서 새로운 음악축제가 막을 올립니다. 제1회 노스텔지어 전남 음악 페스티벌인데요. 노스텔지어라는 이름에는 남도지방의 예술혼을 되살리겠다라는 포부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오는 21일부터 사흘 동안 전남예술고등학교에서 열릴 이번 축제는 피아니스트 윤홍천, 첼리스트 심준호, 바이올리니스트 송지원의 트리오 무대로 막을 올립니다. 차이콥스키 피아노 트리오와 피아졸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4개를 비롯한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작품들이 연주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축제의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기타리스트 지지의 기타 콘서트와 바이올리니스트 김계희, 피아니스트 한지호의 듀오 콘서트도 예정돼 있습니다. 전남예고 음악홀에서 열리는 공연인 만큼 최정상의 음악가들과 미래 세대가 만나는 자리가 될 것 같네요. 제1회 축제의 성공은 물론이고 계속해서 멋진 축제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큰 성공을 거둔 지역 음악제 중에는 통영국제음악제를 빼놓을 수 없죠. 축제가 자리 잡아감에 따라 그 무대에 있는 통영국제음악당도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즐겨찾는 새로운 클래식 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영과 이지혜,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이 이곳을 찾아 마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세 곡을 모두 연주하고 그 다음 날인 일요일에는 슈베르트,

모차르트의 레퀴엠 가운데 입당송 전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전수미, 김선아가 지휘하는 콜레기움 보컬레 서울,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이 함께한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셨던 곡은 라흐마니노프의 첼로 소나타 가운데 2악장 알레그로 스케르찬도, 심준호의 첼로, 박종혜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황수정님께서 무한음악제 알아봐야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적어주셨어요.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정확한 축제 명칭은 제1회 노스텔지어 전남음악 페스티벌이고 5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사흘 동안 전남예술고등학교에서 축제가 펼쳐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주님께서 성실의 대명사 KBS 클래식 FM 호호호 항상 그곳에서 그 시간에 변함없이 지키고 계시군요. 적어주셨고요. 양희선님께서는 오늘도 생방이라니 같이 일하는 기분이 들어서 동지애가 느껴집니다. 저에겐 5월은 1년 중 제일 바쁜 달이어서 열심히 일하는 중에 KBS 음악실과 함께해서 더 힘이 나네요. 파이팅! 적어주셨어요. 바쁘시군요. 가정의 달이라 행사가 많으니까 더 업무가 많은 그런 한 달 보내고 계신 걸까요? 아유, 오늘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제가 너무 성실의 대명사라고. 아, 다들 성실하시죠? 1라디오, 2라디오, 3라디오, 뭐 EFM 다 생방송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곳곳에서 오늘도 일하시고 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시는 모든 분들, 우리 모두 네. 성실하게 정말 늘 살아가는 분들과 함께 하고 있어서 제가 힘이 납니다. 네, 화제의 클래식 뉴스를 전해드리는 월요일의 클래식 알람 음악실 매거진. 이번엔 이번 주에 발매될 반가운 신보 소식 준비했습니다.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의 새 앨범 리스트 지금 소개합니다.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이 3년 만에 새 앨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다음 달 7일 데카 레이블에서 발매될 이번 신보에서는 당대 최고의 톱스타로 활동했던 리스트의 다채로운 면모를 만나실 수 있는데요. 위안, 사랑의 꿈, 메피스토 왈츠를 비롯한 인기 작품들은 물론이고 여러 편곡 작품들, 또 비교적 덜 알려진 명상적인 음악까지 화려함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리스트의 풍부한 음악 세계를 폭넓게 조명하는 공연이 될 예정입니다. 음반이 될 예정입니다. 선우예권 특유의 화려하고 우아한 낭만성과 무척 잘 어울리는 프로그램이고 또 음반 발매에 맞춰서 전국 7개 도시에서 투어 연주도 선보인다고 하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자세한 일정을 미리 확인해 보시죠. 신보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슈베르트가 작곡하고 리스트가 편곡한 리타나이, 선우예권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이어서 리스트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대연습곡 가운데 3번 라캄파넬라, 역시 선우예권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죠.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슈베르트 리스트, 리타나이, 그리고 이어서 방금 들으신 리스트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대연습곡 가운데 3번 라 캄파넬라까지 선우 예건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는 듯한 순수하고 꾸밈 없는 깨끗한 종소리 들어보았습니다. 화제의 클래식 뉴스를 전해드리는 월요일의 클래식 알람, 음악실 매거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열릴 화제의 공연들 계속해서 알려드리지요. 다가오는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콘서트홀, 그리고 토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는 김선욱이 이끄는 서울시향 정기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김선욱은 협연자로 또 지휘자로 서울시향과 꾸준한 인연을 이어왔지요. 이번 무대에서도 그 오랜 인연을 통해 다져

이어진 지휘자와 오케스트라의 팀워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림스키 코르스코프가 관현악용으로 편곡한 무소룩스키 민둥산에서의 하룻밤과 브람스 교향곡 2번이 연주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브람스는 김선욱이 깊이 탐구해온 작곡가라 기대감이 큽니다. 협연자로는 맨발의 피아니스트 알리스 사라 오트가 나서서 화사한 색채감이 돋보이는 라벨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독일의 명문악단 뮌헨 필하모닉이 신임 상임지휘자 라하프 샤니와 함께 한국을 찾습니다. 샤니는 과감한 해석과 뛰어난 표현력으로 차세대 거장으로 손꼽히고 있는 이스라엘 출신 지휘자지요. 이들은 바로 내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 홀에서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협연으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1번과 모차르트 후궁으로부터의 6의 서곡 말러 교향곡 1번 거인을 연주합니다. 이어서 모레 수요일에는 프로코피에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과 베토벤 에그몬트 서곡 브람스 교향곡 4번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또 8일 아트센터 인천, 9일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도 공연을 이어간다고 하네요. 강렬함과 우아함을 대표하는 두 차세대 거장들의 만남이 어떤 짜릿한 감동을 선사할지 기대합니다. 브람스의 곡 준비했습니다. 교향곡 4번, 그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시죠.

브람스의 교향곡 4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을 맞아서 모두의 추억 속에 깊이 자리한 동요들을 함께 감상하는 시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수요일의 살롱 시간.

전해드릴게요. 메조소프라노 지나 오와 함께하는 알고 들으면 더 재미있는 오페라 살롱드 오페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 말로트의 The Lord's Prayer, 정다몬의 클라리넷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윤수영이었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몽골 유목민들의 전통 가옥인 게르를 설치하는 과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둥근 천막 모양의 이 게르는 성인 두세 명만 있으면 한 시간 안에도 만들 수 있는데요. 설치할 곳의 땅이 고른지를 확인하고 나서 가장 먼저 세우는 게 있습니다. 다름 아닌 문인데요. 문을 먼저 설치하는 이유는 접이식으로 된 둥근 벽을 펼칠 때 문이 기준점이 돼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문이 남쪽

북쪽으로 열리도록 방향을 먼저 잡아야 추위 속에서도 최대한 많은 햇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도 피할 수 있고 말이죠. 몽골인들의 게르 설치법에서 일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구조를 세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방향을 잡는 일이라는 것. 어느 쪽으로 열리는 문을 만들 것인가, 또 어느 쪽을 향해서 문을 낼 것인가. 5월의 첫 월요일을 보내면서 내 문의 방향 먼저 정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가운데 사랑은 영혼의 햇살,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소프라노 존 앤더슨의 이중창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프닝에서 몽골인들의 게르 설치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순서가 달라질 때도 있긴 하지만 보통 문과 벽을 먼저 설치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기둥을 설치하고 지붕을 포함한 뼈대를 만든 다음에 천을 씌운다고 하더라고요. 게르가 약 3,000년의 역사를 지닌 이동 가옥이라고 하니까 그 세월만큼 쌓인 지혜의 집약체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은 5월을 보내기에 앞서서 어느 쪽으로 문을 낼지 문의 방향 잘 정하셨나요? 햇빛이 많이 드는 5월이 되길 바라면서 생생클래식 문을 열었습니다. 한옥님께서도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성이죠 하셨고 은희님은 지연 씨 여의도 방향으로 잘 잡고 왔습니다 하셨는데요. 그렇네요. 제대로 왔죠? 성자님께서는 바이크 타시나요? 하셨는데 아 오늘 복장이 좀 그런가요? 혹시 베스파를 타고 오셨습니까? 헬멧 색깔은 블루그레이 추천해드려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베스파 쪽에 조금 더 기우네요. 왜 냉정과 열정 사이 막 피렌체 막 풍경 나오면서 그런 베스파를 막 타고 막 가지 않나요? 그때 생각이 나면서 네, 오늘 생생클래식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유튜브로 KBS 클래식 FM 혹은 생생클래식 검색하시면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함께하실 수 있어요. 5416번 쓰시는 분 오늘 저희 아들 이현이의 첫 생일입니다. 임신 기간부터 육아하는 지금까지 저의 하루를 책임져주는 클래식 FM에서 꼭 축하받고 싶어요 하셨는데 아 너무나 많이 축하드리고요. 애 많이 쓰셨어요. 아 1년 동안 이현이와 함께한 시간 너무 좋으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육아에 힘이 되는 생생클래식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준식님의 결혼 40주년 기념일이라고요. 40년을 생각해보니까 참으로 긴 시간이었는데 한편으론 하룻밤 자고 나니까 이렇게 40년이 훌쩍 지나갔나 싶기도 합니다. 눈물 나기 힘든 시간도 있었고 참 행복한 순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40년이 지난 오늘 아직도 지갑에 쟁여놓은 건 많지 않아도 우리 가족에게 쌓여있는 귀한 추억들이 가득한 듯해서 고맙고 행복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신영혜 여사 긴 시간 애쓰고 수고 많았어요.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하셨는데요. 이어서 이 노래가 딱일 것 같습니다. 엘가의 사랑의 인사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입니다.

하이니히 바이르만의 아다지오까지 들었습니다. 마이클 콜린스의 클라리넷과 마이클 맥케일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사랑을 가득 담아서 엘가의 사랑의 인사 들었고요.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672번 쓰시는 분이 기타 선율이 바람을 타고 너무나 신선하고 상쾌하네요 하셨고요. 경미님은 지연 씨 옷이 궁금해서 보라를 켰지요. 전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로 듣는 사랑의 인사가 너무 좋네요. 집에 가고 싶은 샌드위치 월요일 생클 덕분에 힘내봅니다 하셨어요. 아, 오늘 샌드위치죠? 샌드위치 휴일 말씀하시는 거죠? 잊고 있었어요. 동민님께서 지연 씨 월요일 쉬지 않고 출근해서 분노의 의상을 입은 것 같은데요. 멋집니다 하셨는데. 아, 저는 내일도 일하거든요. 그래서 잊고 있었습니다. 내일 쉬는 날이라는 것을. 아, 언 방송국에 다닌 지 이제 꽤 됐으니까 이런 거에 좀 무덤덤해지긴 했는데, 오늘 모처럼 쉬면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어요. 나들이 가서 가는 길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여러분 평소에 듣고 싶었던 음악이 있으신데 많이 바빠서 신청할 짬이 없었다 하시는 분들 오늘이 바로 기회입니다. 문자 메시지 샵 9310번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콩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많이 함께해 주고 계신데요. 유튜브 댓글로 적어주셔도 되고요. 방송시간 끝난 뒤에는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846번 쓰시는 분도 샤스타 데이지가 예쁘게 피었습니다. 꼭 하얀 구름을 작게 떼어 던져놓은 듯 아주 예쁘네요 하셨고 철수님도 반갑습니다. 이번에 들을 곡은 훈메르의 피아노 트리오 2번 F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입니다. 트리오 칼레이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호른 협주곡 2번 E플랫 장조 교회 417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사라 윌리스의 호른과 하바나 리세움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사라 윌리스는 베를린필에서 이제 여성 최초로 금관악기 연주자가 되어서 유리천장을 깼다라는 명성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연주자. 그녀의 연주로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훈멜의 피아노 트리오 2번 악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였습니다. 트리오 칼레이의 연주로 들었어요. 우리 콩 게시판에 철수님이 두 분 계시네요. 김철수님이랑 하철수님께서 오늘 2시간 편안하게 듣고 위로받을게요 하셨고 1017번 쓰시는 분 모처럼 연휴에 창문 활짝 열고 라디오 들으니까 정신없이 쫓기던 일상에서 멀어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하셨고 8644번 쓰시는 분 마음먹은 지는 오래됐는데 실행 못하던 냉장고 청소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너무하다 싶은 것들이 스멀스멀 나오네요. 제일 두려운 게 냉장고 아니죠. 그리고 1017번 쓰시는 분도 함께 하시고 태영님께서 지연씨 옷이 화사하고 밝아서 좋네요. 평소에도 이런 강렬한 옷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빨간색 좋아하는데 옷은 실증 날까봐 안 사거든요. 아무튼 기분 업입니다 하셨어요. 그러게요. 기분 전환은 확실히 되는데 자주 입게 되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7022번 쓰시는 분은 쌍둥이 출산 전에 진정한 애청자였는데 예상보다 일찍 복귀해서 기쁩니다. 지연 씨의 매력에 팬이 되었어요 하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7022번 쓰시는 분 앞으로 오래오래 뵙겠습니다. 1145번 쓰시는 분 문자 보내는 게 지금이 기회라고 해서 보냅니다. 종일 라디오와 콩을 끼고 사는 1인 중에 한 명이면 1인입니다 하시면서 오늘 진짜 하늘에 구름이 선명하네요. 이런 날 드라이브하면

서 듣는 클래식 FM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셨는데 이어지는 곡도 즐기시기에 딱 좋을 곡인 것 같아요. 레이날드 안의 피아노 사중주 G장주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 아사이 준비했습니다. 칼레이도코스코프 체인버 컬렉티브의 연주로 준비했는데요. 이 연주단체는 영국의 그 실내악 단체인데 저희가 지난 일요일에 그 비발디의 사계와 막스 리히터의 사계를 비교하면서 막스 리히터의 사계를 그녀가 연주했다고 엘레나 우리오스카의 연주로 전해드린다고 했는데 그녀와 또 그의 남편이 함께 창단한 연주단체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색상수의 피아노 협주곡 2번 G단조 작품 22번 가운데 3악장 프레스토까지 들었습니다. 벤자민 그로스프너의 피아노, 제임스 저드가 지휘하는 로얄 리버풀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레이날도 안의 피아노 사중주 G장조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 아사이였습니다. 칼레이도스코프 체임버 콜렉티브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선곡들이 정말 좋다고요. 적당한 템포의 밝은 곡들이네요. 태영님, 드라이브 하면서 듣기에 좋은 곡들, 물론 집에서도 좋습니다. 이 시간 생클에 빠져들래요 하셨고요. 8947번 쓰시는 분, 하늘에 흰 구름이 있는 날입니다. 기분 좋아지는 음악이 나오네요 하셨고. 은주님은 강릉에서 듣고 계시군요. 강릉 바닷가의 시원한 공기를 보내드립니다 하셨고 짠내가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7933번 쓰시는 분, 전 오늘 휴일이라서 남편이랑 거의 8년 만에 등산 왔습니다. 청계산 오랜만입니다. 한쪽에 이어폰 나눠 끼고 기분 좋은 산행 중입니다. 아, 실록과 또 파란 하늘, 시냇물 소리, 생클, 이런 호사스러운 힐링이라니. 남편의 당뇨가 좋아질 때까지 자주 나와서 등산하기로 했습니다. 보물 같은 계절이네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오늘 나들이 가신 분들 만나서 게시판도 좀 한산하고 그런데 아, 이것도 좋습니다. 많이 밖에 나가서 활동하시고 또 쉬실 수 있을 때 쉬시고. 또 지니님께서는 징검다리 휴일이나 공휴일에도 일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모두가 쉬면 세상이 멈추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또 저희같이 또 제자리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은 지켜야 되는 거죠. 아침 운동길에 동네 어린이집에서 천변에 현수막을 걸고 아이들 걷고 뛰는 행사를 하더라고요. 집에서 내다보니까 노란 단체복 입은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게 너무 귀여웠습니다 하셨는데, 내일도 어린이날이니까 아이들을 위한 행사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이럴 땐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이들 행사 또 아이들에게 좀 친절하게 대해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곡은 라벨의 쿠프랑의 무덤 가운데 미뉴엣과 리고동입니다. 오늘은 플룻 연주로 전해드릴게요. D14 베를린 플루티스텐의 연주, 14명의 베를린 플루티스트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라벨의 쿠프랑의 무덤 가운데 메뉴엣과 리고동이었습니다. The Fierce and Berliner Flutisten. 14명의 베를린 플루티스트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성경님께서 점심 후에 걸으면서 듣습니다. 비 오느라 온 세상이 초록초록한 색과 선명한 울긋불긋 다양한 꽃들로 아름답네요. 귓가에 생크리 있어서 기쁨 두 배입니다 하셨는데 이렇게 비 온 뒤에 그 모든 게 선명해질 때 사진 찍으면 잘 나오더라고요. 4013번 쓰시는 분 대만 여행에서도 생클 좋습니다 하셨고요. 여행 조심히 잘하고 오세요. 그리고 3912번 쓰시는 분 아침에 강변 자전거 한 바퀴 하고 지금 라디오 들으면서 브런치 차려 먹으니까 오늘 날씨처럼 기분도 맑으네요. 내일 일하신다고 하는데 휴일에 못 쉬어도 아나운서의 최고의 장점은 뭔가요? 아 글쎄요. 취직할 때는 그 뭐 이렇게 장단점 많이 따져보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들어갈 수만 있다면 뭐 이렇게 하고 열심히 하는데 아, 저 휴일에 좀 일하는 것은 뭐 방송국에 다니는 아니면 아마 다른 직종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은데 뭐든지 견디는 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선물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공연 선물인데요. 프랑스 오베르뉴 로날프 국립오케스트라와 첼리스트 양성원이 함께하는 공연입니다. 오베르뉴 로날프 국립오케스트라는 절대적인 완벽함과 또 특색 있는 음색으로 국제무대에서 인지도를 얻고 있는 오케스트라인데요. 이번 공연에서 오케스트라가 상임지휘자 토마스 체트마이어와 첼리스트 양성원과 함께 데카클래식에서 발매한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1번의 현악 오케스트라 버전을 직접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는 벤저민 브루튼의 단순한 교향곡, 또 차이콥스키의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세레나데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 작곡가 박성아의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부서진 위성들이 국내 초연되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에 가고 싶으신 분들은 프랑스라고 말머리에 달고 신청글 남겨주세요. 모두 다섯 분께 두 장씩 표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또 다른 선물은 문화예술 전문 종합월간지죠. 아르떼 매거진 5월호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호 커버 스토리에서는 국립발레단장 겸 예술감독으로 아름다운 여정을 마친 발레리나 강수진을 조명하는데요. 1986년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최연소이자 동양인 최초로 입단해 역사를 써내려간 그녀가 인생의 경험들을 국립발레단 운영에 오롯이 녹여낸 이야기 보실 수 있고요. 남프랑스의 대표적인 클래식 축제인 엑상 프로방스의 부활절 축제 소식과 피아니스트 조성진, 바이올리니스트 아우구스틴 하델리히의 참여로 성황리에 막을 내린 제24회 통영국제음악제 소식도 담겨 있습니다. 예술계 소식이 풍성하게 담겨있는 아르떼 매거진 5월호 총 5분께 드리고요. 매거진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아르떼라고 말머리에 달고 홈페이지 선물방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공연 선물과 아르떼 매거진 모두 당첨자 명단은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이번 이제 저희가 공연 선물 가시면 또 직접 들으실 수 있는 곡과 연주자의 조합으로 한번 미리 맛보는 셈으로 들어보실까요?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1번 C장조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몰토입니다. 양성원의 첼로 토마스 체스트마이어가 지휘하는 오베르뉴 론 알프 국립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1번 C장조, 호보켄 7비의 1감대, 3악장 알레그로 몰토였습니다. 양성원의 첼로, 토마스 제트마이어가 지휘하는 프랑스 오베르뉴 론 알프 국립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는데요. 이 연주 직접 실연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생생 클래식에서 드리는 선물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취자 게시판 말고 선물 신청 게시판이 있을 거예요. 저희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902번 쓰시는 분, 내일이면 결혼 44주년입니다. 세월이 빠르네요. 우리 쌍둥이들 손녀 손자가 생기고 요 녀석들 재룡 덕분에 즐겁습니다. 내일 선물은 금일봉으로 해결했어요. 엄마 뱃속부터 생클 듣고 자란 아이들입니다. 생클 고마워요 하셨는데 아유 얼마나 좋으세요. 그리고 249번 쓰시는 분, 오늘 휴일이라서 가족끼리 양평에 와서 쑥 뜯고 다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다 같이 나들이 나와서 기분이 참 좋네요 하셨고, 날씨 너무 좋아요. 8441번 쓰시는 분, 손녀가 한 달 돼서 보고 오는 길입니다. 밀리지 않는 고속도로와 명쾌한 음악이 기분을 더 업시켜주네요 하셨고, 3720번 쓰시는 분은 일하시나 봐요. 여객업 종사자입니다. 휴일 근무 한가합니다. 수당도 붙고요. 꿀입니다. 하셨는데요. 네, 일하시는 분들도 생클 함께 해주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시각은 1시 7분입니다. 산뜻한 클래식,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삶이 침체되어 있다고 느끼는 순간에 우연한 기쁨을 바라게 됩니다. 거푸집 안에서 서서히 굳어져가고 있던 생활에 약간의 활기가 더해지기를 바라면서요. 그런데 그 활기를 더하는 방법, 생각보다 아주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소설 찰리와 초콜릿 공장, 마틸다 등을 쓴 작가 로알드 달은 자신의 소설 미스터 보티볼에서 그 방법에 대한 힌트를 건네줍니다. 소설 미스터 보티볼 속의 주인공 보티볼은 52세의 신사입니다. 작가 로알드 달은 소설의 시작부터 이 신사가 얼마나 마르고 볼품없어 보이는지를 공들여 묘사하는데요. 이 주인공은 스스로도 평생 그 어떤 일에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께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면서도 물려받았을 당시 가치에 반의 반토막이 났다며 한탄하죠. 살면서 그 어떤 취미생활도 해본 적 없고 그래서 아주 작은 성공도 누려본 기억이 없다고 말하는 주인공. 그런 주인공과 마주 앉아있던 한 남자는 넋두리를 들어주다 지쳐서 자리를 피하는데요. 이토록 매력 없는 주인공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그의 인생에도 꽃이 만개하는 듯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삶의 생기와 활기와 기쁨이 폭발하는 듯한 순간이요. 그 기회는 아주 우연히 찾아왔는데요. 어느 날 약간은 술에 취한 상태로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베토벤의 교향곡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악 연주에 어떤 마법이 걸려 있었던 건지 보티볼은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베토벤이 아니라 내가 이 곡의 작곡가라면 어떨까? 작곡가로서 초연 무대에 올라 지휘를 하고 있는 거라면 어떨까 하는 상상이 그를 사로잡은 겁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땀까지 뻘뻘 흘리며 지휘하는 신용을 한 보티볼. 그 뒤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티볼은 자기 집 거실에 전축과 스피커를 들이고 무대를 설치하는 작은 소극장처럼 꾸미고요. 위대한 작가들의 음반과 박수갈채가 나오는 음반을 번갈아 틀면서 매일 무대에 올라 지휘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스스로도 이게 기이한 행동이라는 걸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음악과 함께 상상에 빠져있는 그 순간, 말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상상에서 시작된 이 취미생활은 살면서 연애 한번 해보지 못했던 그에게 새로운 인연을 데려다주기도 하는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뭔가를 진심을 다해 좋아하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삶이 변화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소설 속에서 보티볼은 문득 깨닫고 이렇게 외치죠. 이제껏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나의 주인은 바로 나잖아.

이제 그는 즐거움을 느끼는 순간순간에 집중합니다. 그러니 이 보티볼처럼 인생에 활기를 더하고 싶다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에 푹 빠질 수 있는 사람인지는 내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요.

도 알레그로였습니다. 임윤찬의 피아노, 홍석원이 지휘하는 광주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한낮의 페르마타, 영국의 소설가 겸 아동 문학가인 로알드 달이 쓴 단편 소설입니다. 미스터 보티볼 속의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소설 속에서 보티볼은 가까워진 여성에게 피아노 협연을 부탁하는데요. 물론 가상의 협연이었지만 이때 연주한 곡이 베토벤의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놀랄만한 사실은 그녀의 원래 꿈이 콘서트 피아니스트였다는 건데요. 이런 가상의 협연이 그녀에게도 왠지 모를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이 그랬던 것처럼 나를 위한 취미에 풍덩 빠져보는 것, 이게 지루함에서 벗어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물론 생글 듣는 분들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는 취미를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서 열심히 지휘하면서 듣고 계시다고 2332번 쓰시는 분도 신나게 지휘했습니다 하셨고, 6837번 쓰시는 분 오늘부터 내 인생의 황제가 되려고요. 응원해 주세요 하셨고, 태훈님께서는 전축이라는 말은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하셨고, 아 로라님 유튜브에서 임윤찬의 황제 너무 좋았습니다 하셨고, 초이 1408번 쓰시는 분 즐겨 듣던 곡이 나오니까 정말 좋네요 하셨어요. 아 그러게요. 음악은 절로 사실 저희가 오늘은 보라를 하지만 보라 하지 않는 날에는 듣기만 하잖아요. 듣기만 하니까 또 시각적으로 상상력을 자극하는 듯 참 좋은 매체. 제가 라디오를 진행해서가 아니라 아 그런 것 같은데, 9295번 쓰시는 분 보라로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1010번 쓰시는 분도 듣기만 하다가 처음 문자 보냅니다. 수면 내시경 끝내고 비몽사몽간에 정신 차리면서 보고 있어요 하셨고, 1960번 쓰시는 분 오늘 한가하다에서 문자합니다. 점심 들으면서 밥 먹으면 잘 먹게 되거든요. 식욕도 리듬을 타고 하셨고, 6660번 쓰시는 분 저 체해서 어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잖아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음악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하셔서 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알렌 맨켄이 작곡한 애니메이션이죠. 인어공주 가운데 Part of Your World, 당신의 세상 일부분 당신의 세상의 일부분이라고 해석할게요. 소프라노 바바라 헨드릭스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0: 들어보셔.
1: 클릭송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품에자 마츠키자의 노래로 전해드렸는데요. 이 곡은 길 위에 줄을 싸는 바로 딱장벌레라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코사족은 길을 잃었을 때 딱장벌레가 가고자 하는 길의 방향을 알려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결혼식에서 축가로 많이 사용된 곡이라고 하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알란 맨킨의 리틀 머메이드, 인어공주 가운데 Part of Your World였습니다. 직역하면 그대 세상의 일부겠지만 더빙판에서는 어떤 제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만의 세상 또는 뭐 저 밑에 바다 세상 뭐 이렇게 번역됐다고 해요. 소프라노 바바라 헨드릭스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지영님은 영문으로 딸과 읽었던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이후 로알드 달의 애독자가 됐는데요. 지금도 책꽂이에 꽂혀있는 원서를 보니까 이제는 누런 종이가 됐네요. 하셨고 1478번 쓰시는 분은 이 시간 사무실에서 한쪽 이어폰으로 듣기만 해도 좋았는데 휴일 혼자 있는 집에서 떡볶이를 먹으면서 들으니까 더더욱 좋습니다 하셨고 7830번 쓰시는 분 내일 어린이날 KBS 창작 동요제에 저희 손녀팀이 나와요. 까르르 바이러스 팀 유림이 응원한다고 하셨는데 내일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서 다 같이 보시겠군요. 이번에 들을 곡은 까를리의 베니스의 사육제입니다. 서주? 주제곡 그리고 변주곡과 피날레까지 나르시소 예페스와 고들리브 먼든의 기타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카롤리의 베니스 카니발이었습니다. 인트로덕션, 주제곡, 변주곡과 피날레까지 함께 하셨고요. 나르시소 예페스, 굿리프 먼든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5626번 쓰시는 분,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하지만 어머님의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앞두고 제 마음은 괜히 소란스럽고 분주하네요. 제가 간병하기로 했거든요. 수술 뒤에 재활치료까지 약 한 달 동안 입원할 예정인데요. 생글 들으면서 간병인 생활 잘해볼게요. 어머니와 저 응원해 주실 거죠? 하셨는데 그럼요.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금방 나으시길 기원할게요. 유튜브에서 노이시아모님이 7시 출발 FM과 함께 진행하실 때 출근길 지하철에서 열심히 듣고 다녔는데 오랜만에 듣는데 클래식 음악에 헤드뱅잉 하실 수 있는 리듬감이 부럽네요. 그걸 신기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저 행진곡도 아닌데 저렇게 신나게 들을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데 저는 정말 신나는데 아마 생각 계속 듣다 보시면 흥이 절로 오르시지 않을까? 이번에 드릴 곡은 슈퍼의 클라리넷 협주곡 F단조입니다. 그 가운데 3악장 비바제 논 트로포고요. 볼 메이에르의 클라리넷과 그가 지휘하는 로잔느 취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슈퍼의 클라리넬 협주곡 앞단조 가운데 3악장 비바체 논 트로퍼였습니다. 폴 메이어르의 클라리넷과 그가 지휘하는 로잔느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소영님, 엄마가 이탈리아 합창대회에 나갔습니다. 여행 후에 주말에 돌아오시는데요. 엄마랑 메시지는 주고받는데 올해 여행 가 계시니까 엄마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엄마가 힐링 많이 하고 오시면 좋겠어요. 아빠랑 잘 지내고 있기는 합니다. 점점점이 숨겨져 있는 곳. 아우, 어머니 진짜 오랜만에 가족을 떠나서 홀로 또 하시고 싶은 또 합창 대회도 하시면서 즐거운 또 치유의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소영님과 아빠는 아주 잘 지내고 계시다니까 걱정은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만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 가운데 스케르초입니다. 론도 피아노의 연주로 들을게요.

슈만의 어린이 전경 가운데 트로이 메라이였습니다. 조슈아 바레의 바이올린과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만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 가운데 스케르초였습니다. 론도 피아노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유정님께서 남친이 집에 있던 스피커들을 재배치해줘서 공연장 못지않습니다 하셨는데요. 좋은 음질로 듣고 계시군요. 유튜브에서 라파엘님도 반갑습니다. 오늘 끝곡은 김성경님께서 청해 주신 곡을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명연주 명음반도 생방입니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2시도 계속해서 이어서 들어주시고요. 블라디미르 코스마가 작곡한 리얼리티 고티에 카피송의 첼로와 파리 취임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음반 매주 월요일 중심시간대 집중감상곡 협주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루드비 판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C장조 작품 번호 15 프리드리히 굴다의 피아노 호르스트 슈타인이 지휘하는 비너 필하모니카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2플랫 장조 도이치 번호 929 오늘은 시대악기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웨르크 에발트 델로의 포르테 피아노, 한스 하인츠 슈네베르그의 바이올린, 토마스 데멘가의 첼로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인주명음반 오늘 첫 곡은 라벨의 파반느 준비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즘 1FM, 클래식 FM 채널에서 자주 신청곡으로 들려드리는 곡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현주명음반에서는 결정반을 들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최고의 연주라고 생각하는 음원 준비했습니다. 모리스 라벨의 직계죠. 그리고 라벨이 이름 베를, 펄 때문에 나의 진주라고 불렀던 그런 대 피아니스트입니다. 블라도 베를미테르의 피아노 연주 1973년 레코딩으로 모리스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전해드립니다.

트랙에 걸쳐 있어서 앞에 조금 다른 곡이 나갔습니다. 결정반을 소개해드린다고 그랬는데 용서해 주실 거죠? 네. 모리스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라벨의 직계지자 블라도 페르미테의 피아노 연주, 1973년 레코딩이었습니다. 오늘 명연주명 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시대악기 연주로 들어보는 슈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도시번호 929입니다. 시대악기 연주가 옳은가, 현대악기 연주가 옳은가, 뭐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기도 하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대악기 연주가 당위성에서는 앞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악기의 발전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음악은 듣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양쪽의 장점을 듣는 것이 옳지 않은가, 약간 우유부단한 그런 결정입니다만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하면 좋죠. 오늘 시대악기 연주입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E플랫 장조 도시번호 929, 웨르크 에발트 델로의 포르테 피아노, 한스 하인츠 슈네베르거의 바이올린, 토마스 데멘가의 첼로 연주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순수하고 소박한 연주, 물론 답답해하셨을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악기 연주로 들어본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E플랫 장조 도이치 번호 929, 웨르크 에발트 델로의 포르테 피아노, 한스 하인츠 슈네베르거의 바이올린, 토마스 데멘가의 첼로 연주했습니다. 이어서 벤자민 고다르의 조슬랭의 자장가, 알반 게라르트의 첼로, 세실리카드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벤자민 고다르의 조슬링의 자장가, 알반 게라르테 첼로, 세실 리카드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 감상곡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입니다. 1번과 2번이 순서가 바뀌어 있죠. 출판의 순위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나중에 작곡된 그런 협주곡입니다. 이 B플랫 장조 협주곡을 시작해서 베토벤은 피아노 협주곡에서 이미 경험을 쌓고 있었죠. 피아노와 관현악 사이에 주고받는 테크닉도 능숙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베토벤만의 극적인 긴장감을 빚어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 협주곡 1번은 형식적으로는 모차르트 양식의 고전 협주곡의 전통을 따르고 있죠. 모차르트 이외의 선배 작곡가들에게 받은 영향도 자주 보이기는 하지만 이 베토벤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2번보다 전체적으로 뛰어난 그런 작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베토벤은 과시라도 하듯이 이 협주곡의 대협주곡이라고 쓰고 있는데요. 단순히 거칠애로 붙여진 것이 아니라 당시 협주곡으로서는 규모가 컸기 때문에 이런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C장조 작품 번호 15, 프리드리히 굴다의 피아노, 호르스트 슈타인이 주연하는 위너 필하모니카의 연주입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C장조 작품 번호 15 프리드리히 굴라의 피아노 호르스트 슈타인이 주연하는 비너 필하모니커의 연주였습니다. 피아노의 시대로 본격적으로 넘어온 다음 피아니스틱한 피아노 협주곡을 썼던 베토벤입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곡 안토니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이플라창쇼 리옹 번호 257 니콜라 베네데티의 바이올린 베네데티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비벌디의 곡을 들으면 뭔가 현대하고 통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리듬 측면에서 락커의 이미지도 가끔 떠오르고요. 안토니오 비발디의 협주곡 이플레장조 리용보노 257, 니콜라 베네데티의 바이올린, 그리고 베네데티 바로코 오케스트라, 베네데티의 친구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명연주명은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촘촘하지 않게 띄엄띄엄 꿰매는 모양은 징검징검. 발을 멀찍멀찍 떼어놓으며 걷는 모양도 징검징검. 촘촘하지 않고 바짝 붙어있지 않고 징검징검 놓은 것들만으로도 봄비가 그친 뒤 햇살이 징검징검 마당돌 위로 옮겨 앉았다. 소녀는 물 위에 드러난 돌을 징검징검 디디며 개울을 건넜다. 이곳과 저곳은 충분히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사이는 비어 있어도 징검징검 놓인 것들만으로 마음은 끝내 건너가 닿을 수 있습니다. 징검징검 건너갈 징검다리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죠. 누군가가 물 위에 놓아준 징검다리가 아니어도 우리에겐 스스로 놓을 수 있는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마음의 징검다리. 우리가 스스로 놓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다리이죠.

5월 4일 월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비에 영국의 작곡가 존 루터의 합창곡으로 문 열었습니다. All things bright and beautiful. 밝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 이 조물주가 만든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노래죠. 거기에 인간도 포함이 되겠죠. 세인트 필립스 소년 합창단의 하모니로 월요일 징검다리 연휴 노래의 날개 위에 문 열었습니다. 하철수님 출근합니다. 아, 노날의 출근이란 표현을 쓰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출근은 날마다 주말 빼놓고 해야 되는 거니까. 조울스님 오늘 생방송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오신 노날 가족분들 이태훈님 황청룡님 징검다리 연휴라 더 반갑네요. 정경화님 집에 가만히 있기엔 너무나 아까운 날씨네요. 가을 하늘처럼 파란. 나가셔야죠, 정경화님. 나가서 이어폰으로 노날 들으셔도 됩니다. 오프닝 출석은 징검징검 안 되네요. 뭐 징검징검 하셔도 되는데 촘촘히 하시면 더 좋고. 송종희님, 저 징검징검 근무하다가 내일은 어린이날 손주들 먼발치에서 사진 올라오길 기다리며 노날에서 놀겠습니다 하셨는데 내일 손주분들 못 보시는 거예요? 그건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사진으로는 아마 또 마음 달래시길. 이 촘촘하지 않아도 멀찍멀찍 있어도 마음만 있다면 의지만 있다면 우린 얼마든지 마음의 징검다리를 건널 수 있죠. 가정의 달이라고들 하잖아요. 5월. 그 어느 때보다 이 마음의 징검다리가 필요한 때 같아요. 징검다리 연휴, 따뜻한 마음의 징검다리 잘 건너고들 계시겠죠? 노날도 다음 곡으로 징검다리 놓겠습니다. 베토벤의 이흘리베디, 헤로세 시의 곡을 붙였는데요. 그냥 워낙 유명한 곡이니까 가사를 잘 안 살펴봤는데 가사가 참 좋네요. 내가 걱정할 때 넌 날 위로해주고 내가 슬플 때 난 울었지. 하늘의 축복이 그대 위에 있기를. 당신 내 삶의 기쁨이여. 우리 둘을 함께하게 해주소서. 진정한 사랑을 노래한 곡이네요.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 하르트무트 헬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프란스 리스트의 A Leap So Long to Live in Const.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였습니다. 아, 여운이 너무 좋아서 이 마이크 볼륨을 올리기가 좀 저어됐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도 후회 없는 열렬한 사랑, 아픔을 감내하면서도 소중한 인연을 끝까지 사랑하라는 가사의 노래죠. 시간이 오면 무덤가에 서서 슬퍼하게 되리니. 테너 시릴 듀부아, 트리스탕 라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사랑 노래 베토벤의 Ich liebe dich였습니다.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가 불렀고요. 하르트무트 헤레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어떤 사랑 노래로 마음의 징검다리를 놓아볼까요? 멕시코로 가보겠습니다. 아르만도 만사네로. 그의 작품 Somos Novios, 우리는 연인이라는 뜻의 로맨틱한 볼레로 곡입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It's Impossible이라고 그렇게 따로 붙였는데요. 새롭게.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가사를 보니까 또 고개가 끄덕여지네요. 내 곁에 그댈 두고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게 가능한가요? 한순간이라도 당신 생각을 하지 않는 게 가능할까요? 당신의 사랑 없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 불가능하죠. 우리는 연인. 사랑에 빠진 연인의 하모니, 소프라노 신영옥과 대

멕시코의 노래, 로맨틱한 볼레로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20세기 작곡가요. 아구스틴 라라의 솔라멘테 우나 베스, 인생에 단 한 번. 영어 제목은 You Belong to My Heart입니다. 나탈리 콜의 음성으로 함께 했는데요. 최석근님께서 왜 영어 제목은 다를까요? 하셨어요. 가사도 다릅니다. 번안을 달리한 거죠. 그 인생에 단 한 번, 이 멕시코 가사는, 그러니까 스페인어로 된 가사는 평생 단 한 번뿐인 그 진실한 사랑의 감정과 희망, 그 순간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영어 가사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대의 마음은 내 것이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라고. 그래서 You Belong to My Heart입니다. 로맨틱한 노래 때문에 잠드는 게 임파서블 하시군요. 최석근님. 먼저 들으신 곡. 아구스틴 라라의 선배격인 멕시코 작곡가 아르만도 만사네로의 Somos Novios, 우리는 연인. 영어 제목은 It's Impossible. 소프라노 신영옥과 테너 페르난도 델라모라가 함께 이 사랑의 하모니를 불렀습니다. 서조모님께서 평소 씩씩한 소연 씨가 분위기 잡으니까 어색하다고. 그래도 가끔은 허용하신다고. 감사합니다. 아니, 노래가 너무 낭만적이니까요. 조금 저도 잡아보고 싶었어요, 분위기를. 우리 전상수님, 저도 출근했었죠. 노날도 출근하고 회사도 출근하고 몰래 음악도 듣고. 아, 노날을 지금 들으시는 게 거의 미션 임파서블급의 스릴 넘치는 순간인가요? 전은주님도 다른 분들은 징검징검 일하시는데 저는 오늘도 빽빽합니다. 아, 노날이 위로가 돼야 할 텐데. 저한테 심쿵하는 사연을 보내신 7212 쓰시는 분. 베란다 화분에 라일락이 활짝 문을 조금 열어놓으니까 향기가 온 집안에. 노날과 함께 그림에 열중하며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이 향기를 스튜디오에 소연님께 보낼 수 있다면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한 분 더 1390 쓰시는 분. 저도 출석 인증해 볼까요? 4시 12시 다 듣고 있는 운둔형 청취자입니다. 아, 4시 12시 느낌이 정말 다르다고. 그래서 꼭 12시 듣고 취침하는 습관이 있으시대요. 감사합니다. 저도 가끔 이제 모니터를 하다 보면 아, 제 목소리가 좀 12시에 너무 시끄럽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아, 이 곡은 밤에 들으니 더 좋네 할 때도 있습니다. 두 번 다 좋으면 좋을 텐데.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세요.

알렉산드르 데스플라, 이 프랑스의 영화음악 작곡가입니다. 영화 Shape of Water, 우리나라에서는 사랑의 모양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2018년 아카데미 음악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그 중에서 La Havanaise, 미국의 재즈 가수 마들렌 페이루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아, 정말 낭만이 흘러넘치죠? 다음 오페라 아리아도 못지않습니다. 샤를 구노의 로미오와 줄리엣 중에서 줄리엣의 아리아 감상하시겠습니다. 아, 주부 비브, 꿈속에 살고 싶어. 이 페리스 백작과 결혼하라는 유모의 최근에 좀 더 지금을 즐기고 싶어 이러면서 부르는 그녀의 노래죠. 하지만 이 노래를 부르자마자 운명의 연인 로미오를 만나게 됩니다.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그, 미셸 블라송이 지휘하는 툴루즈 시립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19세기 프랑스 작곡가 샤를 구노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에서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중창이었어요. 안드레 아도하블, 고귀한 천사요. 둘이 그 줄리엣 집안에서 연 파티에서 처음 만나서 서로에게 첫눈에 반해 부르는 매혹적인 노래죠. 이렇게 두 손을 맞잡고 로미오가 줄리엣한테 고귀한 천사요 하면 줄리엣이 화답하는 테너 프랑코 코렐리, 소프라노에는 미렐라 브라니, 알랭 롬바르가 지휘하는 파리 국립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는 그러니까 이 이중창을 부르기 전에, 그러니까 로미오를 만나기 전에 사랑에 빠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줄리엣이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꿈속에 살고 싶어. 소프라노 안젤라 기오르교가 불렀고요. 미셸 블랑송이 지휘하는 툴루즈 시립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누가 그러셨죠? 우리 PD가 지금 연애에 빠진 것 같다고. 노래들이 정말 오늘 낭만적이고 달달하죠. 징검다리 연휴에 일하시는, 그리고 변함없이 노나를 찾아주신 우리 가족 여러분에게 위로를 전해드리고픈 마음에 이렇게 선곡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연애세포가 죽었다고 좀 전해달라고 하셨는데 다음 곡은 또 어떨까요? 미국의 뮤지컬 팬텀 중에서 모리 예스턴의 곡 홈, 내 고향 들어보시죠. 여주인공 크리스틴의 넘버입니다. 소프라노 임선혜의 음성입니다.

뮤지컬 팬텀 중에서 모리 예스터데이 곡 홈. 여주인공 크리스틴과 팬텀의 하모니였습니다. 소프라노 임선혜와 바리톤 김기훈이 함께 불렀습니다. 이지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뮤지컬 넘버라고 하셨고요. 또 5318 쓰시는 분께서는 아, 이 뮤지컬을 보셨군요. 저도요.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드릴게요.

이탈리아 미녀의 바닷가로 여자친구를 찾으러 나선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가 있습니다. 남자는 다행히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지만 그녀의 아버지에게 들켜 쫓기듯 달아나게 되고요. 결국 그녀는 마음속에만 남게 됐다면서 자주 섞인 하소연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트리톰바. 트리톰바는 딱히 뜻이 없는 후렴구로 리듬을 살리기 위한 의성어로 이해되죠. 아마도 북소리를 흉내낸 의성어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이들도 있어요. 1800년대 초 북부 이탈리아나 중부 유럽 혹은 나폴리에서 유래했다는 설, 그 이전부터 500년 전쯤부터 불려왔다는 설 등 트리톰바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지만 대신 유래에 관해 이런저런 설들이 많은데요. 그 짧고도 유쾌한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녁이면 가자, 마리나, 바닷가로 가자. 사랑할 아가씨를 찾으러. 붉은 뺨에 하얀 피부. 함께 즐기기 좋은 우아한 그녀를 찾으러. 트리톰바, 트리톰바. 이게 바로 참된 노래지. 트리톰바, 바람에 흩날린다. 이리저리 거닐며 돌아다니다가 어디선가 작은 노랫소리를 들었어. 난 가까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녈 슬쩍 바라봤지. 트리톰바. 그 아가씨는 아름다웠어.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웠어. 사랑의 별처럼 빛났고 그 눈빛은 마치 못처럼 가슴 깊이 박혀왔지. 트리톰바. 난 그녈 보고 그녀는 웃고 내가 말을 건네니 그녀도 답했지. 난 이미 사랑의 물결 한가운데서 가라앉고 있었어. 트리톰바. 그때 갑자기 그녀의 아버지가 나타났어. 화가 난 얼굴로 몽둥이를 들고 날 향해 달려들었지. 트리톰바. 난 냅다 달아났어. 그 매를 피하려고. 그래도 그 아가씨는 밤낮으로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야. 트리톰바. 이탈리아에서 오래전부터 불려온 밝고 단순한 미녀풍의 전통 노래. 바닷가를 배경으로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는 트리톰바입니다.

다들 뒤를 좀 봐. 같이 따라 부르셨나요? 이탈리아에서 옛날부터 불려온 사랑 노래입니다. 트리톰바. 감상하셨습니다. 테너 프리츠 분델리히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노래 주인공과 달리 사랑을 이루신 502로 쓰시는 분 신준식 님이죠. 오늘 결혼 40년 기념일이라고 참 오래 살았네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같이 하셔야죠. 오늘 끝곡 또한 사랑 노래입니다. 이탈리아 노래하면 빠질 수 없는 작곡가죠. 프란체스코 파올로 토스티의 세레나타 골랐습니다. 테너 주세페 디 스테파노의 음성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모퉁이는 쓸쓸하다. 모퉁이를 돌아가는 사람이 쓸쓸하고 모퉁이를 돌아가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쓸쓸하고 진종일 모퉁이에 부딪힌 나의 모퉁이 나는 아직 모퉁이를 돌아가고 있다. 위선환 시인의 모퉁이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류마을 백승주입니다. 모퉁이라는 말은 때론 쓸쓸합니다. 어떤 뒷모습이 모퉁이를 지나 보이지 않게 될 때 쓸쓸하고 유난히 모퉁이가 많은 길을 걷는 일이 고달프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때로는 일자로 나이는 큰 길, 모퉁이 하나 없어서 숨을 곳 없는 길이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도 모퉁이에 부딪히면서 하루를 보내고 계세요. 어느 날인가는 그 모퉁이 너머에서 반가운 그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공명편곡 장구 내비게이션 장작 타악그룹 공명의 연주 오늘 첫 곡입니다.

공명편곡 장구 내비게이션 장작 타악그룹 공명의 연주 오늘 FM 풍류마을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풍류마을은 위선환 시인의 모퉁이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모퉁이는 때론 모서리가 돼서 우리를 아프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잠시 나를 숨겨주는 가림막이 되기도 하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표식이 돼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퉁이가 아픈 모서리가 아니라 그 다음에 펼쳐질 길이 기대되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차승민 작사 작곡 시로 편곡 모퉁이 돌면 이어드리죠. 김영의 노래 음악그룹 시로의 연주입니다.

차승민 작사 작곡 시로 편곡 모퉁이 돌면 김희영의 노래 음악그룹 시로의 연주 먼저 들으셨고요. 이어서 김한나 작곡 함께 걷자 듣고 오셨습니다. 박유진의 해금과 박미연의 피리 이창현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년의 향기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고려시대의 사람들은 아플 때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고려의 의학 서적은 드물지만 다른 기록을 보면 고려 때 의학서가 많이 출간되고 또 수입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재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들여왔기 때문에 약 가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니 일반 백성들은 의료 혜택을 누리기가 어려웠겠죠. 그러다 점차 고려에서도 토산 약재를 사용하는 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3세기 고려 고종 때 나온 책 향약 구급방은 고려 땅에서 나는 약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보통 사람들도 의료 혜택을 좀 더 받을 수 있게 됐죠. 일반 백성을 위해 널리 의술을 베푼 의원들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채홍철과 배덕표라고 합니다. 채홍철은 충렬왕 때 과거시험을 통해 의원이 됐는데요. 전단원이라는 집을 짓고 약을 지어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집을 활인당, 즉 사람을 살리는 집이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배덕표는 국민왕 때 의원으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그는 관직에 있다가 물러나서 약초를 캐러 다녔고 약을 정성껏 조제해서 마을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면 자신의 곡식을 나눠주었고

있다고 합니다.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책에 실려있는 김미엽의 글 내용 간추려 전해드렸는데요. 고려에도 또 그 이전에도 사람을 살리는데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 있었겠죠. 우리가 다 알진 못하지만 어느 시대에나 그런 마음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천년의 향기, 김영동 작곡 영혼의 피리소리, 김영동의 대금과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FM 풍류마을, 이번에는 앙상블 신하위 작곡 시간여행 함께 하시죠. 앙상블 신하위의 연주입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아르헨티나의 포크록 같습니다. 가브리엘라의 노래였어요. 그녀가 노래한 트렌 델라 메디아노체였어요. 심야 열차, 자정의 기차 했는데요. 이 곡은 재즈 기타리스트인 빌 프리셀의 곡이 원곡입니다. 빌 프리셀의 램블러라는 곡이 원곡인데요. 그 멜로디에 스페인어 가사를 붙여서 노래한 곡입니다. 원곡자인 빌 프리셀의 전자기타 연주도 함께 했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미키스 데오도라키스의 곡인데요. Magic Night, Nuxta Machia라는 마법의 밤이라는 곡이었어요. 이 곡은 그리스 출신의 클라리넷 연주자인 바실리스 살레아스의 연주였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의 2악장 멜로디를 노래한 Stay With Me Till The Morning이었고요. 벨기에 가수 다나 위너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임진 씨, 하마터면 오늘 같은 날 회식할 뻔했지만 무사히 퇴근하는 길입니다 하셨네요. 아유, 큰일 날 뻔하셨네요.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재용 씨, 어린이 있는 젊은 직원들은 연휴, 나이 많은 직원들은 남아서 근무, 내일도 근무합니다. 우리 애들 어릴 때 생각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이런 직장도 있네요. 또 그렇게 나누어서 분담해서 또 어떨 때는 또 반대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재용 씨도 사연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음반 선물인데요. 작곡가 자신이 직접 연주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전곡집 3LP 박스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는 러시아 출신의 위대한 작곡가이자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이기도 했지요.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에는 미국으로 망명해서 절대적인 인기를 누리는 피아니스트로서 활약합니다. 이 음반에는 바로 이 미국 활동 시기의 연주가 담겨 있어요. 1939년부터 40년 사이에 녹음된 피아노 협주곡 1번부터 4번까지의 전곡과 함께 1928년에 직접 연주한 C샵 단조 프릴루드 작품 번호 3-2 그리고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와 알렉산더 데듀킨의 피아노 연주로 보칼리제 작품 번호 34, 또 에드거 앨런 포의 시를 바탕으로 작곡한 합창교향곡 종, 더 벨스 작품 번호 35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500세트 넘버링 한정판의 이 LP 세트를 이번 주 다섯 분께 드립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그 LP 재킷을 올려놔서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 선물방에 이벤트 신청란에 신청해 주시면 당첨자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방송이 끝난 후에 발표하고 선곡표에도 올려두겠습니다. 이 음반에 수록된 연주 한 곡 전해드리죠.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D단조 작품 번호 30 가운데 3악장 피날레 알라브레베 전해드립니다. 작곡자인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유진 오만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1939년에서 40년 사이에 녹음된 연주니까요. 85년도 더 지난 녹음이었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D단조 작품 번호 30 가운데 3악장 피날레 알라 브레베였어요. 작곡자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가 직접 피아노를 연주했고요. 유진 오만디가 지휘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뮤직 인사이드 이어드리죠.

5월의 파리는 어떤 풍경일까요? 작은 골목을 지나고 르상부르 공원을 지나 소르본느 앞 고서점에서 책을 고르고 노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햇살을 누리는 오후. 요즘은 유로화가 폭등해서 파리 여행을 꿈꾸기 쉽지 않지만 어쩐지 파리에서는 가난한이라는 형용사도 잘 어울리고 고독과 자존, 시니컬이라는 단어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가수 까로 에메랄드가 부르는 파리스에 그런 느낌이 잘 담겨 있죠. 마치 오래된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빛바랜 필름과 감각이 뒤섞인 듯한 풍경이 들어 있습니다. 독특한 보이스를 가진 카로 에메랄드는 암스테르담 출신이고 어릴 적부터 재즈와 빅밴드 사운드에 매료됐다고 하죠. 그녀는 네덜란드의 한 프로듀서 팀이 작곡한 Back It Up이라는 노래에 데모 보컬로 참여했는데 너무 매력적인 노래를 들려준 바람에 그 버전이 그대로 채택되어 데뷔하게 됐고 2010년에 발표된 데뷔 앨범은 네덜란드에서 굉장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빈티지 재즈와 현대적 리듬을 절묘하게 섞은 음악 세계가 매력적인 까로 에메랄드가 가장 빛났던 음반은 두 번째 정규 앨범 The Shocking Miss Emerald였습니다. 바로 이 음반에 오늘 들어볼 Paris가 수록되어 있죠. 파리를 노래한 곡들이 대부분 풍경과 연인, 낭만을 노래한다면 이 곡은 파리의 꿈과 현실 사이를 살아가는 태도를 노래합니다. 조금은 냉소적으로 자신을 지키려는 선언 같기도 하죠. 나는 깊은 균형 속에 살고 있어, 익명인 채로. 난 시간을 완벽하게 쓸 거야, 외부와 단절된 내 안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마네킹들과 나. 두 팔을 잇는 옷감이 내 마음을 상처로부터 구해주지.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기교를 자랑하지만 내가 꿈꾸는 패션은 옷을 입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야. 명성은 강요와 협박에 불과할 뿐이야. 나의 냉정한 태도

에 대해 뭐라고 해도 좋아. 아름다움에는 탐욕에 지불하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니까. 내가 있는 곳에 나는 홀로 존재할 거야. 돈도 필요하지 않고 많은 걸 원하지도 않아. 내 두 손이면 충분해. 차라리 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 당신이 너무 많은 걸 원하기 전에.

가사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이 노래의 제목은 왜 파리일까? 각자의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꿈을 찾는 사람의 고독하고도 결기 있는 마음이 느껴지는 걸 보면 파리가 모든 꿈꾸는 사람들의 도시이자 그 꿈을 시니컬하게 소비하는 도시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암스테르담 출신의 카로 에메랄드 역시 자신의 꿈을 찾아 파리로 온 사람일 수도 있겠죠. 오직 자기 존재의 조건과 고독한 완성에 대한 다짐 같은 노래, 균형과 익명성 속에서 자신을 탐구하고 완벽을 향한 고독한 시간을 기꺼이 추구하겠다는 가사가 인상적입니다. 물질적 욕구나 허영에 현혹되지 않고 타인의 기대보다 자신의 충만함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도 멋지죠. 나를 찾아서 꿈을 찾아서 살아가기에 가장 어울리는 도시, 하지만 꿈을 허영심으로 소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도시라는 걸 이 노래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카로 에메랄드가 들려주는 파리스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입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고요. 5월 4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1분입니다.

가운데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였어요. 이 오페라의 배경이 피렌체여서 역시 피렌체가 배경이었던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의 영화 전망 좋은 방에도 아주 중요하게 흘렀었죠. 이 곡 오미오 바비노 까로 오늘은 오트마 리버트의 전자기타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3224번 쓰시는 분, 오늘 같이 일하는 언니가 환갑입니다. 6월 말이면 정년퇴직도 하시는데 아직 실감이 나질 않네요. 편성희님 생신 축하드려요 라고 축하해 주셨고, 또 6440번 쓰시는 분, 지금 산티아고 순례길을 열이틀째 걷고 계신 윤명실 선생님 응원합니다 하셨네요. 묵시아까지도 아무 탈 없이 부엔카미노 하셨어요. 정성은 씨는 얼마 만에 들어오는 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낳고 아이 동요 틀어주다 보니 제 음악은 듣기 어려웠는데 허리 디스크가 터져 아이는 친구 집에 맡기고 저는 새 음을 듣게 됐어요. 아이에게 미안하고 속상해서 땅속까지 꺼져버리고 싶은 기분이었는데 새 음을 들으니 위로가 됩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엄마 잘못은 아니죠. 그렇지만 다 내 잘못 같고 미안한 마음은 또 어쩔 수가 없죠. 엄마라서. 네, 정성은 씨 고맙습니다. 음악이 위로가 된다니 다행입니다. 이번에는 세 곡을 이어드릴 텐데요. 먼저 스페인어 노래입니다. 아브라사메 아시, 이렇게 날 안아주세요 라는 곡이에요. 아, 이 곡은 원래 1950년대 초에 발표됐던 스페인 가수 그레고리오 바리오스가 불렀던 노래인데요. 이 곡을 오늘은 브라질 가수 로베르토 카를로스의 리메이크 버전으로 전해드립니다. 브라질 가수가 네, 스페인어로 노래하는 아브라사메 아시, 이렇게 날 안아주세요 입니다.

세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멕시코계 미국 기타리스트인데요.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 레이 산도발의 곡이었습니다. 템페스타드, 폭풍, 스페인어로 폭풍이죠.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오 카피토 케 티 아모, 루이지 텐코가 1964년에 불렀던, 발표했던 원곡을 오늘은 니콜라 디 바리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라고 노래한 곡이었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아브라사메 아시, 이렇게 날 안아주세요. 로베르투 카를로스, 브라질 가수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사라사테의 지고이네르바이젠, 집시 선율이죠. 작품 번호 20입니다. 이 곡 니콜라 베네데티의 바이올린, 바실리 페트렌코가 지휘하는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파블로 데 사라사테의 지고인의 르바이젠 작품번호 20이었습니다. 니콜라 베네데티의 바이올린, 바실리 페트렌코가 지휘한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임종인 씨, KBS 클래식 FM을 사랑하는 애청자입니다. 지난 10년 전 결혼 30주년에 처음 신청했고 이제 5월 4일이 40주년이 되어 두 번째 신청합니다. 음악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최고의 매직이다. Forever, 세상의 모든 음악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두 곡 중에 한 곡을 들려달라고 하셨네요. 네, 결혼 40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축하곡으로 두 곡 중에 이 곡을 골라봤습니다.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이지수가 편곡을 했어요. 미량 아리랑과 진도 아리랑 선율이 들립니다. 아리랑 랩소디라는 곡인데요. 이지수의 피아노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저녁 6시 이후에 무엇을 하는가? 그것이 우리 삶의 풍경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의 퇴근 후 풍경도 다양하고 하루를 마치기 전 30분 정도를 오롯이 나를 위해 쓴다는 분들도 많죠. 퇴근 후 30분 혹은 하루를 마치기 전에 30분 꾸준히 하면 좋은 추천 목록도 있더군요. 30분 산책, 30분 디지털 디톡스, 30분 스트레칭, 30분 필사, 30분 독서, 30분 기록, 30분 외국어 공부, 30분 명상, 30분 다도. 이 중에 우리가 모르는 건 하나도 없고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이 30분이 무언가를 생산해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된다면 오직 나라는 존재의 농도를 짙게 만드는 시간이 된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 문제는 꾸준함입니다. 어느 것이 됐든 꾸준히 할 수 있다면 매일 나를 위해 쓰는 그 시간이 분명 나를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는 기회가 되겠죠. 어떤 분이 매일 저녁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을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매일 30분 정도를 자신을 위해 쓰는데 그 시간을 내일의 나를 환대하는 작업이라고 하더군요. 멋지게 표현해서 그렇지 사실 내일 출근 준비나 내일 살아갈 하루를 준비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었습니다. 내일 입을 옷을 고르고 신발도 정리해두고 내일의 준비물과 내일 아침 들을 음악과 그때 마실 찻잔까지 꺼내놓는 일에 내일의 나를 환대하는 작업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이었죠.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천천히 나에 대한 예의를 다하고 그 시간을 즐기는 거라고 하더군요. 쫓기듯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내일 어떤 걸 선물할까?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것은 무엇이고 나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무엇을 채워줘야 할지 천천히 생각하면서 마치 VIP 서비스 하듯 내일의 자신을 위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조금 어색할 것 같기도 하고 과한 일 같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대우하는 태도만큼은 충분히 배울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하는 일이 우리를 만든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됐든 매일 나를 위한 30분을 가져보는 건 괜찮은 선택이죠. 바깥이 화사해서 챙겨야 할 사람이 많아서 그냥 흘려보내기 쉬운 5월이지만 그럴수록 나 자신도 잘 챙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나를 위한 30분을 꼭 가져보는 것. 그렇게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챙기다 보면 더 마음에 드는 나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저녁에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에릭 사티의 짐노패디 1번이었습니다. 오늘은 알브레히트 마이어의 오보에 케네스 실리토가 지휘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라우라 피지가 노래하는 르똥 키파스입니다. 에스타인 고스바이를 프랑스어로 노래합니다.

먼저 들으신 곡 라우라 피지가 노래한 Le temps qui passe, As time goes by의 프랑스어 버전 흘러가는 시간이었고요. 이어드린 곡 Blood and Dog, 오직 하루, 오게크펠바인의 첼로, 이버 클라이버의 피아노 연주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김학석,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1월 23일 리투아니아 LVSO 콘서트홀에서 펼쳐진 리투아니아 국립교향악단의 공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드미트로 우도비첸코가 연주하는 슈만 바이올린 협주곡, 골로 베르크가 지휘하는 슈베르트의 그레이트 교향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지난 1988년에 젊은 연주자들이 중심이 돼서 결성된 리투아니아 국립교향악단은 대규모 관현악곡과 오페라 연주에 뛰어난 오케스트라입니다. 매 시즌 새로운 작품을 소개하면서 리투아니아 현대음악 발전에도 기여해 왔는데요. 오늘은 리투아니아 국립교향악단의 지난 1월 공연 들으시겠습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독일 지휘자 골로 베르크가 지휘를 맡았습니다. 먼저 첫 곡으로는 리투아니아를 대표하는 작곡가 발리스 드바리오나스의 곡이 연주되는데요. 작곡가 발리스 드바리오나스는 리투아니아를 대표하는 작곡가이면서 피아니스트, 지휘자 그리고 교육자입니다. 리투아니아 국민아파를 계승한 음악가로 알려져 있는데 그가 남긴 곡들은 참 서정적이면서도 민족적인 색채가 강하죠. 이번 공연에서는 발리스 드바리오나스의 작은 호숫가에서가 첫 곡으로 연주됩니다. 골로 베르크가 지휘하는 리투아니아 국립교향악단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드미트로 우도비첸코의 바이올린 연주, 골로베르크가 지휘하는 리투아니아 국립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훌륭한 바이올린 연주를 들려준 드미트로 우도비첸코는 1999년 우크라이나 태생의 젊은 연주자입니다. 지난 2023년에 몬트리올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데 이어서 2024년에는 세계의 권위의 퀸 엘자베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정교한 테크닉과 놀라운 집중력 그리고 섬세한 감성이 결합된 연주 스타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1월 23일 리투아니아 RVSO 콘서트홀에서 열린 리투아니아 국립교향악단의 음악회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음악회는 독일의 지휘자 골로베르크가 지휘봉을 잡았는데요. 독일 바이마르 출신의 골로베르크는 지금 현재 민스터 극장 음악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리투아니아 공연에서 슈베르트의 교향곡 9번 C장조를 선보입니다. 이 곡은 흔히 그레이트 교향곡이라고 불리죠. 전곡 연주 시간이 50분이 넘는 대작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곡이 그레이트라고 불리는 까닭은 물론 위대한 곡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길기 때문입니다. 슈베르트가 작곡한 또 다른 C장조 교향곡과 구별하기 위해서 작은 C장조 교향곡에 비해서는 큰 C장조 교향곡이다라는 의미로 그레이트 교향곡이라고 불립니다. 이 곡은 슈베르트 생전에 전악장이 초연되지 못했는데요. 곡이 너무 길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슈만이 슈베르트 그레이트 교향곡의 악보를 발견하게 되고 멘델스존에게 전악장 연주를 초연해달라고 부탁해서 드디어 슈베르트 사후에 그레이트 교향곡이 초연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곡은 교향곡 역사에 있어서 베토벤 교향곡 이후에 그에 비견되는 걸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프란츠 슈베르트의 교향곡 9번 C장조 도이치번호 944 일명 그레이트 1악장 안단테 알레그레토 마논 트로포 2악장 안단테 콘모토 3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 비바체 4악장 알레그로 비바체를 들으시겠습니다. 골로베르크가 지휘하는 리투아니아 국립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교향곡 9번 C장조 도이치번호 944 일명 그레이트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골로 베르크가 지휘하는 리투아니아 국립교향악단의 연주였고요. 지난 1월 23일 리투아니아 빌뉴스 RVSO 콘서트홀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음반으로 발리스 드바리오나스의 아다지오 들으시겠습니다. 유스티나 아우슈켈리테의 바이올린 연주, 체자레 페치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때마다 조금 서툴고 느린 침묵에서 더 큰 위로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괜히 말을 보태기보다 그저 곁에 머물러주는 시간, 쉽게 답을 내놓지 못하고 같이 고민해주는 마음, 어쩌면 그 망설임이야말로 서로를 향해 건네는 가장 조심스럽고도 가장 깊은 방식의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오늘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잠시 머뭇거리고 계신가요? 그 망설임이 어쩌면 누군가를 헤아리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정다운 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박수진 씨 김혜경 곡 우리 그렇게 살자입니다. 소프라노 오은경입니다.

신봉승 씨, 박경유곡 대관령, 바리톤 김성길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박수진 씨, 김혜경곡 우리 그렇게 살자였는데요. 소프라노 오은경의 노래였습니다. 김상욱 씨, 윤희상곡 추천, 메조 소프라노 황화자의 노래로, 김소월 씨, 김순남곡 진달래꽃, 베이스 연광철의 노래로 감상하시죠.

김소월 씨의 김수남 곡 진달래꽃, 베이스 연광철이었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김상욱 씨 윤희상 곡 추천이었는데요. 메조소프라노 홍화자의 노래였습니다. 박화목 씨 윤용하고 레나토 세리오 편곡 보리밭,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비바보체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빌딩들이 즐비한 도심 오후의 횡단보도. 신호등 초록불에 남은 시간은 10초 정도였다. 다음 신호를 기다리기엔 마음이 급했나 보다. 한 여성이 뛰듯이 횡단보도로 들어섰다. 근처 사무실 직원인지 목에는 사원증이 걸려있었고 사무실 누군가를 축하하기 위한 것인지 양손에는 케이크와 커피가 들려있었다.

있었다. 그런데 뛰듯이 걷다가 그만 횡단보도 중간쯤에서 넘어졌다. 케이크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고 커피는 쏟아졌다. 길을 다 건넜던 행인들이 돌아가서 얼른 도와준 덕분에 상황은 빨리 수습됐다. 길도 무사히 건넜다. 하지만 어쩔 줄 몰라하던 그녀의 모습, 너무 안타깝고 안쓰러웠다.

양손에 케이크 키며 꽃다발이며 선물을 준비할 일이 많은 5월입니다. 서둘지 말고 천천히 여유 있게 기쁜 마음으로 그 선물들 다 잘 준비하시고 또 전하시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방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Flowers for a Lady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라우렌스 반 유엔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도 음악의 꽃다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두겠습니다. 월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신청곡과 사연 보내실 곳 문자는 샵 93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모바일 콩 모두 열려 있습니다. 최은주 씨가 갓 세수한 20살의 청년으로 5월은 그렇게 싱그럽게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적어주셨는데 이양아의 실록예찬도 떠오르는 그런 문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린애의 웃음같이 깨끗하고 명랑한 5월의 하늘, 나날이 푸르러가는 이산저산, 나날이 새로운 경이를 가져오는 이언덕 저언덕, 이런 문장이 있죠. 갓 세수한 20살의 청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23은 세수를 안 해도 빛나는 시절이죠. 아, 참 그립네요. 시적인 문장 감사드리고요. 싱그러운 청년 같은 계절 5월 함께 맞이하시죠. 새싹이십니다. 8969번. 당밤에 듣기만 하다가 문자를 보내봅니다. 시그널 연주곡 악기 바순인가요? 클래식은 초보라 모르는 게 많습니다.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하셨는데 맞습니다. 초보가 아니시군요. 빌 더글러스의 바순 연주로 저희 준비한 시그널 음악, 힘입니다. 찬가라는 뜻의 음악 기억해 주십시오. 새싹 6049번. 주말과 내일 연휴 사이 징검다리 휴일인 듯 휴일이 아닌 휴일 같았던 월요일. 비록 오늘도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지만 달콤한 내일이 또 휴일이니 오늘 밤만큼은 편안하고 달콤한 당밤의 시간과 함께하려고요. 적어주셨습니다. 오늘 재량 휴일 개념으로 쉬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렇게 되면 아주 긴 연휴가 만들어졌는데 어디서 계신지 궁금합니다. 강윤희 씨, 책 읽기가 방해되는 방송. 상엽님의 유머는 당신의 밤과 음악 애청자들만이 공감하면서 열광하는 방송. 이성의 긴장을 무장해제시키는 방송. 그래서 오늘도 무장해제하고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그동안은 무장을 하고 듣고 계셨던 건 아니죠. 참고로 저희는 무장정포 해주볼러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 시간까지 마음에 나를 세우고 계신 분들 없길 바랍니다. 마음에 무기를 내려놓고 무장해제하고 귀만 열고 편안하게 함께해 주십시오. 0938번. 평소 눈뜨고 감을 때까지 집에 있을 때는 항상 라디오를 켜두는데 특히 당신의 밤과 음악은 거의 매일 듣는 애정하는 방송입니다. 오늘 비발디와 나 영화 보고 왔습니다. 영화 속에서 비발디와 피에타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너무 좋아서 찾아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비발디 음악 가능한 걸로 틀어주세요. 요즘 밀린 영화가 많네요. 비발디와 나도 저는 참 보고 싶었던 영화고, 류이치 사카모토의 도쿄 멜로디, 그리고 요건 아직 개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이클 잭슨의 전기 영화 마이클, 그리고 또 1981년도죠. 퀸의 전설적인 공연을 담은 콘서트 영화 퀸락 몬트리올, 뭐 이렇게 음악 관련 영화가 참 많이 요즘 상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요즘인데 저희 당신의 밤과 음악에서 청취자 이벤트로 10분을 추첨해서 본인에 어울리는 영화를 추천해드립니다. 관람료는 본인

미리 본인이 지불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넷 중에 하나 골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안에. 신청하신 막 비발디 트리오 소나타 12번 D단조 리옹 번호 63 일 자르디노 아르모니코의 연주입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이인일 씨가 사연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사연 보냅니다. 저는 취미로 발레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발레 음악 로미오와 줄리엣 발코니스니 당밤에서 흘러나와 잠 못 이뤘습니다. 당밤에서 발레 음악까지 자주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밤은 매일 저를 설레게 만든답니다. 발레 클래스에서 듣고 좋아서 당밤에서도 함께 즐기고 싶은 봄에 새싹이 돋아나는 소리 같은 음악 스메타나의 체코 춤곡 1권 중에서 3번 폴카 신청해 보아요 하셨는데 발레 하시는 분들이 요즘 급격히 늘고 있죠. 달리기와 비슷하게 말입니다. 발레가 운동이 꽤 된다고 하는데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고 싶네요. 진심입니다. 자, 이인혜 씨를 위해서 스메타나의 체코 춤곡 1권 중에서 3번 폴카 F장조 보내드리겠습니다. 게릭 올슨의 피아노입니다.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1번 디장조 작품 39, 새로운 출발을 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 준비한 음악이었습니다. 로저 노링턴이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8781번, 힘들어도 버티면서 끝까지 해내는 게 잘 사는 건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뇌출혈이 왔고 재활을 거치면서 깨달았어요. 너무 힘들면 멈출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걸, 멈추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걸. 멀쩡히 살아서 다시 5월을 맞이하고 해가 뜨면 파란 하늘과 예쁜 꽃들을 보고 밤에는 당밤을 들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협디도 건강하시고 당밤 제작진도 건강하시고 당밤을 듣는 모든 유령님들 건강하세요. 이렇게 건강하세요라는 말을 세 번이나 쓰셨다는 것은 정말 건강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거죠. 갈루피 피아노 소나타 5번 신청하셨는데요. 이 심장 수술하신 앞서 전해드린 3580번의 사연과 그런 비슷한 깨달음을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겪고 세상이 달라 보이는 그 말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서 해가 뜨면 파란 하늘과 예쁜 꽃들도 보고 라고 적어주셨는데 사실 보는 것은 다 보지만 감각하고 느끼는 그런 하루가 참 드물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자, 이 마음 잊지 마시고 건강하게 5월 만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갈루피의 피아노 소나타 5번 C장조 중에서 1악장 안단테입니다. 아르투로 베네디티 미켈란젤리의 피아노입니다.

갈루피의 피아노 소나타 5번 C장조의 1악장, 아르투로 베네데티 미켈란젤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권영미 씨께서 사연 주셨습니다. 동생과 두 번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있습니다. 동틀 무렵부터 걷기 시작해서 매일 계획했던 걷기를 마치고 상엽님의 당밤 들으면서 하루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은 하루 중에 가장 편안한 시간입니다. 어느새 채 200km가 남지 않아서 아쉬운 마음으로 이제 조금 천천히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하루하루입니다. 보통 하루에 30에서 40km 정도 가시죠. 일주일 정도 남으신 셈인데 힘들고 아픈 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크고 작은 까미노 매직을 경험하면서 까미노 매직, 그러니까 목적지에 까미노 성당에 가까워질수록 발걸음이 빨라지는 그 러너스 하이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신다는 거죠. 더 큰 감사로 기쁘게 이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제 평생의 길동무 동생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이 고마운 마음 상엽님 목소리로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생, 지금까지도 너무 고마웠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서 기쁘게 지내자. 추신, 현지 시간 오후 3시, 한낮의 당밤을 듣는 것은 저희 자매에게 아주 색다른 설렘과 기쁨이었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좋아하는 사연, 뭐, 베스트 1위를 새 출발하시는 분들, 회사 그만두시고 뭔가 새로운 도모를 하신 분들의 사연이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사연이 여행인데, 그냥 여행 말고, 이렇게 순례길을 걸으시는 여행과 고행 사이에 하이브리드 여행을 하시는 분들의 사연인데요. 그런 사연이 또 도착했네요. 저도 작년 11월, 12월이었군요. 세비야에서 출발하는 한 구간을 걷고 또 돌아올 때는 버스를 타고 다시 세비야로 돌아왔는데 새벽부터 그 길을 걸으면서 순례길 완행하신 분들은 정말 존경해야 됐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 구간이었는데도 정말 대단히 힘들더군요.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으신 것 같은데 끝까지 저희 음악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도 혹시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구간인지 또 후속 사연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권영미 씨를 위해서 보내드리는 음악 지라콘메 퀘스타 노테. 오늘 밤 세상은 나와 함께 돕니다. 조시 그로반의 음성입니다.

우리 권 자매님들 산티아고 순례길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완주하시길 바라면서 쥐라콘메 퀘스타 노테 오늘 밤 세상은 나와 함께 돕니다. 조슈 그로번의 음성으로 응원의 음악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밤의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은 헝가리 작가들의 단편 소설을 모은 헝가리 작품 선집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요코이 모루의 단편 아홉 명 가운데 누구를의 한 페이지입니다.

유코 이모르는 19세기 헝가리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입니다. 그의 소설 아홉 명 가운데 누구를은 아주 짧은 소설입니다. 하지만 따뜻한 여운이 아주 오래가는 소설이죠. 소설 속의 주인공은 야노시입니다. 그는 가난한 구두 수선공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모두 아홉 명입니다. 그나마 부인은 아홉 번째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구두 수선으로 아홉 아이를 건세하느라 얼마나 힘들지 소설에는 그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신발을 만들라 치면 한 번에 아홉 결례를 만들어야 했다. 또 빵을 잘라도 한 번에 아홉 조각을 잘라야 했으니 신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도 야노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홉, 전부 합쳐 정확히 아홉입니다. 그러나 신에게 감사합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홉 명 모두가 건강하고 착하니 말입니다.

야노시의 집 2층에는 집주인이 삽니다. 그는 9개의 방을 가진 부자입니다. 9개의 방은 첫 번째 방은 앉는 방, 두 번째 방은 자는 방, 세 번째 방은 담배 피우는 뭐 이런 방식으로 방의 용도가 다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중에 한 방에서 그가 왜 음식이 맛없을까, 왜 이 큰 방에 충분한 공기가 없어 숨이 막힐까 이런 생각을 하던 중입니다. 1층 야노시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아이들의 합창 소리가 들려오죠. 그는 야노시에게로 내려가 말합니다. 자네는 아이들이 참 많군. 난 자네를 행운의 사람이 되게 하고 싶네. 하나이만 내게 줄게. 내 아들로 삼고 나중엔 지주가 되어 다른 형제들을 도와주도록 하겠네. 야노시는 아들 하나가 지주가 되다니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집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는 산도로인데 커서 공부를

둘 잘하면 신부가 될 거니까 안 됩니다. 둘째는 딸이니 주인님께 필요가 없죠. 페렌치는 벌써 지혜를 잘 거들여주니 얘 없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야노시는 저와 이름이 같아서 줄 수 없고 요기는 엄마를 닮았어요. 얘를 보고 있으면 근심 걱정이 없어지죠. 다음은 딸이고 그 다음이 여기 필리커인데 얘는 제 엄마가 제일 아끼던 녀석입니다. 나머지 두 아이는 너무 어리니 주인님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시겠어요? 존경하는 주인님, 안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주신다 해도 저는 이 아이들을 못 드리겠습니다.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헝가리 작가들의 단편 소설을 모은 헝가리 작품 선집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요코이 모루의 단편 아홉 명 가운데 누구를 해 한 페이지였습니다. 함께 하신 음악 많은 아이들이 나오는 음악이죠.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OST 중에서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더 사운드 오브 뮤직 크리스토프 플럼버와 아이들이 함께 했고요. 이어서 들으신 에델바이스에서 줄리 앤드류스의 음성도 함께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클래식 FM 월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 듣고 계십니다.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중에서 헤드위그 테마, 존 윌리엄스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내일 어린이날을 맞아서 고민이 많으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님들 많이 계시죠. 내일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들으면 더 좋은 클래식 곡들 2시간 동안 준비했습니다. 이 조기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저희 미래의 청취자분들 내일 10시부터 한 11시 정도까지, 11시 이후엔 또 자야 되니까요, 모시고 와서 함께 가족들과 음악을 나누는 그런 시간도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기대해 주시고요. 이어서 함께 하실 음악은 슈만의 연가곡집 시인의 사랑 작품 48 중에서 네 곡을 준비했습니다. 1곡 이 아름다운 5월에, 2곡 내 눈물에서 피어나, 3곡 장미, 백합, 비둘기, 태양, 그리고 4곡 당신의 눈동자를 바라볼 때, 하인의 시를 바탕으로 사랑의 설렘과 기쁨을 표현한 도입부의 네 곡 듣겠습니다.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의 음성, 줄리우스 드레이크의 피아노입니다.

아름다운 5월에 하인리히 하인의 아름다운 5월에 꽃봉오리 벌어질 때 나의 마음속에 사랑의 싹이 텄다. 아름다운 5월에 모든 새들 노래할 때 나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슈만의 연가곡집 시인의 사랑 작품 48 중에서 1곡 이 아름다운 5월에의 가사. 이어서 2곡 내 눈물에 피어나, 3곡 장미 백합 비둘기 태양, 그리고 4곡 당신의 눈동자를 바라볼 때, 이렇게 네 곡을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의 음성, 줄리우스 드레이크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 브람스의 인터메초 2번 A장조 작품 118입니다. 라르스 포크트의 피아노입니다.

라르스 폭트가 연주하는 브람스의 인터메초 2번 A장조 작품 118 이어서 바그너의 오페라 타노이저 중에서 순례자의 합창 캐나디언 브라스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드보르작입니다. 로망스 F단조 작품 11 안네 소피 무터의 바이올린 만프로드 호네기즈 위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드보르작의 로망스 F단추 작품 11, 안네 소피 무터의 바이올린, 만프레드 호넥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라마니노프의 첼로 소나타 G단추 작품 19 중에서 3악장 안단테입니다. 린 하렐의 첼로,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즈의 피아노입니다.

탐베슨이 그룹의 퍼스트 서클 앨범 중에서 If I Could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월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내일은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촘촘하지 않게 띄엄띄엄 꿰매는 모양은 징검징검. 발을 멀찍멀찍 떼어놓으며 걷는 모양도 징검징검. 촘촘하지 않고 바짝 붙어있지 않고 징검징검 놓은 것들만으로도 봄비가 그친 뒤 햇살이 징검징검 마당돌 위로 옮겨 앉았다. 소녀는 물 위에 드러난 돌을 징검징검 디디며 개울을 건넜다. 이곳과 저곳은 충분히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사이는 비어 있어도 징검징검 놓인 것들만으로 마음은 끝내 건너가 닿을 수 있습니다. 징검징검 건너갈 징검다리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죠. 누군가가 물 위에 놓아준 징검다리가 아니어도 우리에겐 스스로 놓을 수 있는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마음의 징검다리. 우리가 스스로 놓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다리이죠.

5월 4일 월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영국의 작곡가 존 루터의 합창곡으로 문 열었습니다. All things bright and beautiful. 밝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 이 조물주가 만든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노래죠. 거기에 인간도 포함이 되겠죠. 세인트 필립스 소년 합창단의 하모니로 월요일 징검다리 연휴 노래의 날개 위에 문 열었습니다. 하철수님 출근합니다. 아, 노날의 출근이란 표현을 쓰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출근은 날마다 주말 빼놓고 해야 되는 거니까. 조울스님 오늘 생방송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오신 노날 가족분들 이태훈님 황청룡님 징검다리 연휴라 더 반갑네요. 정경화님 집에 가만히 있기엔 너무나 아까운 날씨네요. 가을 하늘처럼 파란. 나가셔야죠, 정경화님. 나가서 이어폰으로 노날 들으셔도 됩니다. 오프닝 출석은 징검징검 안 되네요. 뭐 징검징검 하셔도 되는데 촘촘히 하시면 더 좋고. 송종희님, 저 징검징검 근무하다가 내일은 어린이날 손주들 먼 발치에서 사진 올라오길 기다리며 노날에서 놀겠습니다 하셨는데 내일 손주분들 못 보시는 거예요? 그건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사진으로는 아마 또 마음 달래시길. 이 촘촘하지 않아도 멀찍멀찍 있어도 마음만 있다면 의지만 있다면 우린 얼마든지 마음의 징검다리를 건널 수 있죠. 가정의 달이라고들 하잖아요. 5월. 그 어느 때보다 이 마음의 징검다리가 필요한 때 같아요. 징검다리 연휴 따뜻한 마음의 징검다리 잘 건너고들 계시겠죠? 노날도 다음 곡으로 징검다리 놓겠습니다. 베토벤의 이흘리베디, 헤로세 시의 곡을 붙였는데요. 그냥 워낙 유명한 곡이니까 가사를 잘 안 살펴봤는데 가사가 참 좋네요. 내가 걱정할 때 넌 날 위로해주고 네가 슬플 때 난 울었지. 하늘의 축복이 그대 위에 있기를. 당신 내 삶의 기쁨이여 우리 둘을 함께하게 해주소서. 진정한 사랑을 노래한 곡이네요.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 하르트무트 헬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프란츠 리스트의 A Lip So Long to Live in Const.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였습니다. 아, 여운이 너무 좋아서 이 마이크 볼륨을 올려

죽음 앞에서도 후회 없는 열렬한 사랑, 아픔을 감내하면서도 소중한 인연을 끝까지 사랑하라는 가사의 노래죠. 시간이 오면 무덤가에 서서 슬퍼하게 되리니. 테너 시릴 듀부아, 트리스탕 라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사랑 노래, 베토벤의 이흘리베디히였습니다.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가 불렀고요. 하르트무트 헤레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어떤 사랑 노래로 마음의 징검다리를 놓아볼까요? 멕시코로 가보겠습니다. 아르만도 만사네로, 그의 작품 소모스 노비오스, 우리는 연인이라는 뜻의 로맨틱한 볼레로 곡입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It's Impossible이라고 그렇게 따로 붙였는데요. 새롭게.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가사를 보니까 또 고개가 끄덕여지네요. 내 곁에 그댈 두고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게 가능한가요? 한순간이라도 당신 생각을 하지 않는 게 가능할까요? 당신의 사랑 없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 불가능하죠. 우리는 연인. 사랑에 빠진 연인의 하모니, 소프라노 신영옥과 테너 페르난도 델라 모라가 함께합니다.

멕시코의 노래, 로맨틱한 볼레로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20세기 작곡가요. 아구스틴 라라의 Solamente una vez, 인생에 단 한 번. 영어 제목은 You belong to my heart입니다. 나탈리 콜의 음성으로 함께 했는데요. 최석근님께서 왜 영어 제목은 다를까요? 하셨어요. 가사도 다릅니다. 번안을 달리한 거죠. 그 인생에 단 한 번, 이 멕시코 가사는, 그러니까 스페인어로 된 가사는 평생 단 한 번뿐인 그 진실한 사랑의 감정과 희망, 그 순간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영어 가사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대의 마음은 내 것이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라고. 그래서 You belong to my heart입니다. 로맨틱한 노래 때문에 잠드는 게 임파서블 하시군요. 최석근님. 먼저 들으신 곡. 아구스틴 라라의 선배격인 멕시코 작곡가 아르만도 만사네로의 Somos Novios, 우리는 연인. 영어 제목은 It's Impossible. 소프라노 신영옥과 테너 페르난도 델라모라가 함께 이 사랑의 하모니를 불렀습니다. 서조모님께서 평소 씩씩한 소연 씨가 분위기 잡으니까 어색하다고. 그래도 가끔은 허용하신다고. 감사합니다. 아니, 노래가 너무 낭만적이니까요. 조금 저도 잡아보고 싶었어요, 분위기를. 우리 전상수님, 저도 출근했었죠. 노날도 출근하고 회사도 출근하고 몰래 음악도 듣고. 아, 노날을 지금 들으시는 게 거의 미션 임파서블급의 스릴 넘치는 순간인가요? 전은주님도 다른 분들은 징검징검 일하시는데 저는 오늘도 빽빽합니다. 아, 노날이 위로가 돼야 할 텐데. 저한테 심쿵하는 사연을 보내신 7212 쓰시는 분. 베란다 화분에 라일락이 활짝 문을 조금 열어놓으니까 향기가 온 집안에. 노날과 함께 그림에 열중하며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이 향기를 스튜디오에 소연님께 보낼 수 있다면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한 분 더 1390 쓰시는 분. 저도 출석 인증해 볼까요? 4시 12시 다 듣고 있는 운둔형 청취자입니다. 아, 4시 12시 느낌이 정말 다르다고. 그래서 꼭 12시 듣고 취침하는 습관이 있으시대요. 감사합니다. 저도 가끔 이제 모니터를 하다 보면 아, 제 목소리가 좀 12시에 너무 시끄럽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아, 이 곡은 밤에 들으니 더 좋네 할 때도 있습니다. 두 번 다 좋으면 좋을 텐데.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세요.

알렉산드르 데스플라, 프랑스의 영화음악 작곡가입니다. 영화 Shape of Water, 우리나라에서는 사랑의 모양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2018년 아카데미 음악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그 중에서 La Havanaise, 미국의 재즈 가수 마들렌 페이루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아, 정말 낭만이 흘러넘치죠? 다음 오페라 아리아도 못지않습니다. 샤를 구노의 로미오와 줄리엣 중에서 줄리엣의 아리아 감상하시겠습니다. 아, 주부 비브, 꿈속에 살고 싶어. 이 페리스 백작과 결혼하라는 유모의 최근에 좀 더 지금을 즐기고 싶어 이러면서 부르는 그녀의 노래죠. 하지만 이 노래를 부르자마자 운명의 연인 로미오를 만나게 됩니다.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그, 미셸 블라송이 지휘하는 툴루즈 시립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19세기 프랑스 작곡가 샤를 구노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에서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중창이었어요. 안드레 아도하블, 고귀한 천사요. 둘이 그 줄리엣 집안에서 연 파티에서 처음 만나서 서로에게 첫눈에 반해 부르는 매혹적인 노래죠. 이렇게 두 손을 맞잡고 로미오가 줄리엣한테 고귀한 천사요 하면 줄리엣이 화답하는 테너 프랑코 코렐리, 소프라노에는 미렐라 브라니, 알랭 룸바르가 지휘하는 파리 국립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는 그러니까 이 이중창을 부르기 전에, 그러니까 로미오를 만나기 전에 사랑에 빠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줄리엣이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꿈속에 살고 싶어. 소프라노 안젤라 기오르교가 불렀고요. 미셸 플라송이 지휘하는 툴루즈 시립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누가 그러셨죠? 우리 PD가 지금 연애에 빠진 것 같다고. 노래들이 정말 오늘 낭만적이고 달달하죠. 징검다리 연휴에 일하시는, 그리고 변함없이 노나를 찾아주신 우리 가족 여러분에게 위로를 전해드리고픈 마음에 이렇게 선곡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연애세포가 죽었다고 좀 전해달라고 하셨는데 다음 곡은 또 어떨까요? 미국의 뮤지컬 팬텀 중에서 모리 예스턴의 곡 홈, 내 고향 들어보시죠. 여주인공 크리스틴의 넘버입니다. 소프라노 임선혜의 음성입니다.

뮤지컬 팬텀 중에서 모리 예스터데이 곡 홈. 여주인공 크리스틴과 팬텀의 하모니였습니다. 소프라노 임선혜와 바리톤 김기훈이 함께 불렀습니다. 이지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뮤지컬 넘버라고 하셨고요. 또 5318 쓰시는 분께서는 아, 이 뮤지컬을 보셨군요. 저도요.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드릴게요.

이탈리아 미녀의 바닷가로 여자친구를 찾으러 나선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가 있습니다. 남자는 다행히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지만 그녀의 아버지에게 들켜 쫓기듯 달아나게 되고요. 결국 그녀는 마음속에만 남게 됐다면서 자주 섞인 하소연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트리톰바. 트리톰바는 딱히 뜻이 없는 후렴구로 리듬을 살리기 위한 의성어로 이해되죠. 아마도 북소리를 흉내낸 의성어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이들도 있어요. 1800년대 초 북부 이탈리아나 중부 유럽 혹은 나폴리에서 유래했다는 설, 그 이전부터 500년 전쯤부터 불려왔다는 설 등 트리톰바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지만 대신 유래에 관해 이런저런 설들이 많은데요. 그 짧고도 유쾌한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녁이면 가자, 마리나, 바닷가로 가자. 사랑할 아가씨를 찾으러. 붉은 뺨에 하얀 피부, 함께 즐기기 좋은 우아한 그녀를 찾으러. 트리톰바, 트리톰바. 이게 바로 참된 노래지. 트리톰바, 바람에 흩날린다. 이리저리 거닐며 돌아다니다가 어디선가 작은 노랫소리를 들었어. 난 가까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녈 슬쩍 바라봤지. 트리톰바. 그 아가씨는 아름다웠어.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웠어. 사랑의 별처럼 빛났고 그 눈빛은 마치 모처럼 가슴 깊이 박혀왔지. 트리톰바. 난 그녈 보고 그녀는 웃고 내가 말을 건네니 그녀도 답했지. 난 이미 사랑의 물결 한가운데서 가라앉고 있었어. 트리톰바. 그때 갑자기 그녀의 아버지가 나타났어. 화가 난 얼굴로 몽둥이를 들고 날 향해 달려들었지. 트리톰바. 난 냅다 달아났어. 그 매를 피하려고. 그래도 그 아가씨는 밤낮으로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야. 트리톰바. 이탈리아에서 오래전부터 불려온 밝고 단순한 미녀풍의 전통 노래. 바닷가를 배경으로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는 트리톰바입니다.

다들 뒤를 좀 봐. 같이 따라 부르셨나요? 이탈리아에서 옛날부터 불려온 사랑 노래입니다. 트리톰바. 감상하셨습니다. 테너 프리츠 분델리히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노래 주인공과 달리 사랑을 이루신 502로 쓰시는 분 신준식 님이죠. 오늘 결혼 40년 기념일이라고 참 오래 살았네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같이 하셔야죠. 오늘 끝곡 또한 사랑 노래입니다. 이탈리아 노래하면 빠질 수 없는 작곡가죠. 프란체스코 파올로 토스티의 세레나타 골랐습니다. 테너 주세페 디 스테파노의 음성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이분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늘 출근한 사람들과 출근하지 않은 사람을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육아 중인 부모들은 퇴근할 수 있는 삶과 퇴근이라는 것이 없는 삶을 생각할지도 모르겠네요. 샌드위치 데이라는 것에 주목한다면 여행을 떠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오늘의 풍경이 나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법은 인류가 생존을 위해 터득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대개는 편을 가르는 데 사용되긴 했지만 이분법도 잘만 활용한다면 요리를 완성하는 토핑처럼 의외의 풍미를 더해줄지도 모르죠. 이런 이분법은 어떨까요? 세상의 모든 음악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이 있는 이분법. 혹은 많이 행복한 사람과 조금 행복한 사람만 있는 이분법. 아무 일도 없어서 좋았던 사람과 좋은 일이 있었던 사람만 있는 이분법. 내 마음대로 즐거운 이분법을 만들어 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5월 4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오프닝 같은 이분법을 적용한 첫 두 곡이었습니다. 춤을 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아침부터 이미 춤을 추고 있는 사람만 있는 이분법도 있지 않을까. 네, 오늘 화창한 봄날 생각해 봤습니다. 첫 곡은 We Shall Dance. 이 곡은 데미스 루소스의 원곡을 레이몽 르페브르 오케스트라가 연주했고요. 이어드린 곡은 퓨전 재즈 밴드 스파이로 자이라의 모닝 댄스였습니다. 이찬주 씨, 새음 듣는 좋은 사람들과 안 듣는 사람들. 네, 크크라고 하셨네요. 또 김홍선 씨, 비가 온 뒤라 그런지 온 세상이 깨끗하고 초록초록 맑은 날이라 마음도 쾌청한 날이었어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표지은 씨는 오늘 출근하신 분 손이라고 하셨네요. 손은 들어주세요라고 뭐 올려주셨어요. 네, 오늘도 오프닝부터 함께 하신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음에 보이는 라디오는 오늘부터 월, 화, 수, 금 이렇게 나흘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가능한데요.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전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추억의 영화 음악인데요. 1957년 영화입니다. 독일 영화예요. 날이 새면 언제나. 이 영화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은 연세가 지긋하신 분입니다. 네, 사실 저도 기억하고 있어요. 예전 영화음악실에서 많이 들었던 곡인데요. 날이 새면 언제나라는 독일 영화. 남자 고등학교에 부임한 한 여교사의 이야기입니다. 한 학생이 짝사랑을 하게 되고요. 정작 그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과 또 사랑이 싹트죠. 영화 속에서 그 짝사랑하는 학생이 트럼펫으로 연주하는 곡인데요. Midnight Blues, 우리에게는 심야의 브루스라는 제목으로 예전에 소개가 됐었습니다. 오늘은 장 클로드 보렐리의 트럼펫 연주로 들어보시죠.

두 곡의 춘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어요. 블루스와 왈츠였죠.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Before Sunset OST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efore 시리즈의 세 편의 영화 가운데 두 번째였죠. OST에서 A Waltz for a Night 여주인공 줄리 델피가 직접 노래한 곡이었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1957년 독일 영화 날이 새면 언제나 독일어 원제목도 같은 뜻입니다. 날이 새면 언제나 중에 Midnight Blues를 이 테마곡을 장클로드 보렐리의 트럼펫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김유진 씨, 포도밭 순 정리하는 남편과 함께 세운 듣고 있어요. 날도 좋고 음악도 좋고 밭일하기에 딱 알맞은 날씨라 더할 나위 없네요. 일하는 남편과 앉아서 일 안 하고 음악만 듣는 이분법. 포도밭입니다. 라고 김유진 씨 보내주셨고요. 네, 오늘 날씨 참 좋았죠. 구름이 뭐 거의 안 보이는 날이었고 그런데 또 햇볕은 엄청 차가 굉장히 뜨거워질 정도로 햇볕이 강했고 그런데도 또 기분 좋은 바람도 불었어요. 네. 6911번 쓰시는 분, 저는 샌드위치로 쉬게 돼서 태안으로 가족여행을 갔다가 지금 서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행 중에

그래도 세움은 놓칠 수 없죠. 차가 좀 막혀서 남편이 힘들어하는데 음악으로 응원해 주세요 라고 남편분께서 운전하고 계시네요. 네, 네, 음악과 함께 좀 마음 느긋하게 잡수시고 네, 편안하게 또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네, 그 전에 사연이 있습니다. 박명구 씨. 아, 저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했어요. 가족들과 전라남도 화순으로 놀러 가고 있어요. 항상 저녁 먹으면서 세음 들었는데 오늘은 차에서 들으니 더 좋네요. 라고 하셨고, 그리고 신미란 씨. 몇 년째 타방송에 클래식 음악을 들었는데 우연히 세음을 알게 되어 듣고는 세음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가슴을 파고드는 음악과 멘트들이 좋아서 하루 종일 유튜브를 뒤져 지난 방송도 들으면서 일주일 만에 세음 마니아가 되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지난 주말에 보내주신 사연인데 초등학생도 또 타방송에서 넘어오신 분도 모두 모두 환영하고요. 반갑습니다. 이 다음 곡 함께 하시죠. 벨기에 가수 다나 위너가 노래하는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의 2악장을 노래하죠. Stay with me till the morning입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아르헨티나의 포크록 가수입니다. 가브리엘라의 노래였어요. 그녀가 노래한 트렌 델라 메디아노체였어요. 심야 열차, 자정의 기차 했는데요. 이 곡은 재즈 기타리스트인 빌 프리셀의 곡이 원곡입니다. 빌 프리셀의 램블러라는 곡이 원곡인데요. 그 멜로디에 스페인어 가사를 붙여서 노래한 곡입니다. 원곡자인 빌 프리셀의 전자기타 연주도 함께 했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미키스 데오도라키스의 곡인데요. Magic Night, Nuxta Machia라는 마법의 밤이라는 곡이었어요. 이 곡은 그리스 출신의 클라리넷 연주자인 바실리스 살레아스의 연주였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의 2악장 멜로디를 노래한 Stay With Me Till The Morning이었고요. 벨기에 가수 다나 위너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임진 씨, 하마터면 오늘 같은 날 회식할 뻔했지만 무사히 퇴근하는 길입니다 하셨네요. 아유, 큰일 날 뻔하셨네요.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재용 씨, 어린이 있는 젊은 직원들은 연휴, 나이 많은 직원들은 남아서 근무, 내일도 근무합니다. 우리 애들 어릴 때 생각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이런 직장도 있네요. 또 그렇게 나누어서 분담해서 또 어떨 때는 또 반대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재영 씨도 사연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음반 선물인데요. 작곡가 자신이 직접 연주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전곡집 3LP 박스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는 러시아 출신의 위대한 작곡가이자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이기도 했지요.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에는 미국으로 망명해서 절대적인 인기를 누리는 피아니스트로서 활약합니다. 이 음반에는 바로 이 미국 활동 시기의 연주가 담겨 있어요. 1939년부터 40년 사이에 녹음된 피아노 협주곡 1번부터 4번까지의 전곡과 함께 1928년에 직접 연주한 C샵 단조 프릴루드 작품 번호 3-2 그리고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와 알렉산더 데듀킨의 피아노 연주로 보칼리제 작품 번호 34 또 에드거 앨런 포의 시를 바탕으로 작곡한 합창교향곡 종, The Bells 작품 번호 35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500세트 넘버링 한정판의 이 LP 세트를 이번 주 다섯 분께 드립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그 LP 재킷을 올려놔서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 선물방에 이벤트 신청란에 신청해 주시면 당첨자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방송이 끝난 후에 발표하고 선곡표에도 올려두겠습니다. 이 음반에 수록된 연주 한 곡 전해드리죠.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D단조 작품 번호 30 가운데 3악장 피날레 알라브레베 전해드립니다. 작곡자인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유진 오만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1939년에서 40년 사이에 녹음된 연주니까요. 85년도 더 지난 녹음이었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D단조 작품 번호 30 가운데 3악장 피날레 알라 브레베였어요. 작곡자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가 직접 피아노를 연주했고요. 유진 오만디가 지휘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뮤직 인사이드 이어드리죠.

5월의 파리는 어떤 풍경일까요? 작은 골목을 지나고 르상부르 공원을 지나 소르본느 앞 고서점에서 책을 고르고 노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햇살을 누리는 오후. 요즘은 유로화가 폭등해서 파리 여행을 꿈꾸기 쉽지 않지만 어쩐지 파리에서는 가난한이라는 형용사도 잘 어울리고 고독과 자존, 시니컬이라는 단어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가수 까로 에메랄드가 부르는 파리스에 그런 느낌이 잘 담겨 있죠. 마치 오래된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빛바랜 필름과 감각이 뒤섞인 듯한 풍경이 들어 있습니다. 독특한 보이스를 가진 카로 에메랄드는 암스테르담 출신이고 어릴 적부터 재즈와 빅밴드 사운드에 매료됐다고 하죠. 그녀는 네덜란드의 한 프로듀서 팀이 작곡한 Back It Up이라는 노래에 데모 보컬로 참여했는데 너무 매력적인 노래를 들려준 바람에 그 버전이 그대로 채택되어 데뷔하게 됐고 2010년에 발표된 데뷔 앨범은 네덜란드에서 굉장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빈티지 재즈와 현대적 리듬을 절묘하게 섞은 음악 세계가 매력적인 까로 에메랄드가 가장 빛났던 음반은 두 번째 정규 앨범 The Shocking Miss Emerald였습니다. 바로 이 음반에 오늘 들어볼 파리스가 수록되어 있죠. 파리를 노래한 곡들이 대부분 풍경과 연인, 낭만을 노래한다면 이 곡은 파리의 꿈과 현실 사이를 살아가는 태도를 노래합니다. 조금은 냉소적으로 자신을 지키려는 선언 같기도 하죠. 나는 깊은 균형 속에 살고 있어, 익명인 채로. 난 시간을 완벽하게 쓸 거야, 외부와 단절된 내 안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마네킹들과 나. 두 팔을 잇는 옷감이 내 마음을 상처로부터 구해주지.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기교를 자랑하지만 내가 꿈꾸는 패션은 옷을 입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야. 명성은 강요와 협박에 불과할 뿐이야. 나의 냉정한 태도에 대해 뭐라고 해도 좋아. 아름다움에는 탐욕에 지불하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니까. 내가 있는 곳에 나는 홀로 존재할 거야. 돈도 필요하지 않고 많은 걸 원하지도 않아. 내 두 손이면 충분해. 차라리 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 당신이 너무 많은 걸 원하기 전에.

가사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이 노래의 제목은 왜 파리일까? 각자의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꿈을 찾는 사람의 고독하고도 결기 있는 마음이 느껴지는 걸 보면 파리가 모든 꿈꾸는 사람들의 도시이자 그 꿈을 시니컬하게 소비하는 도시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암스테르담 출신의 카로 에메랄드 역시 자신의 꿈을 찾아 파리로 온 사람일 수도 있겠죠. 오직 자기 존재의 조건과 고독한 완성에 대한 다짐 같은 노래, 균형과 익명성 속에서 자신을 탐구하고 완벽을 향한 고독한 시간을 기꺼이 추구하겠다는 가사가 인상적입니다. 물질적 욕구나 허영에 현혹되지 않고 타인의 기대보다 자신의 충만함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도 멋지죠. 나를 찾아서, 꿈을 찾아서

살아가기에 가장 어울리는 도시, 하지만 꿈을 허영심으로 소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도시라는 걸 이 노래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카로 에메랄드가 들려주는 파리스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입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고요. 5월 4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1분입니다.

나비 부인 가운데 운벨리 베드레모 이막의 나비 부인의 아리아 어느 맑게겠날 우린 보게 될 거예요 했습니다. 이 곡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의 노래 지우세페 시노폴리가 지휘한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그 전에는 자니스 키키 가운데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였어요. 이 오페라의 배경이 피렌체여서 역시 피렌체가 배경이었던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의 영화 전망 좋은 방에도 아주 중요하게 흘렀었죠. 이 곡 오미오 바비노 까로 오늘은 오트마 리버트의 전자기타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3224번 쓰시는 분 오늘 같이 일하는 언니가 환갑입니다. 6월 말이면 정년퇴직도 하시는데 아직 실감이 나질 않네요. 편성희님 생신 축하드려요 라고 축하해 주셨고 또 6440번 쓰시는 분 지금 산티아고 순례길을 열 이틀째 걷고 계신 윤명실 선생님 응원합니다 하셨네요. 묵시아까지도 아무 탈 없이 부엔카미노 하셨어요. 정성은 씨는 얼마 만에 들어오는 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낳고 아이 동요 틀어주다 보니 제 음악은 듣기 어려웠는데 허리 디스크가 터져 아이는 친구 집에 맡기고 저는 새 음을 듣게 됐어요. 아이에게 미안하고 속상해서 땅속까지 꺼져버리고 싶은 기분이었는데 새 음을 들으니 위로가 됩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엄마 잘못은 아니죠. 그렇지만 다 내 잘못 같고 미안한 마음은 또 어쩔 수가 없죠. 엄마라서. 네, 정성은 씨 고맙습니다. 음악이 위로가 된다니 다행입니다. 이번에는 세 곡을 이어드릴 텐데요. 먼저 스페인어 노래입니다. 아브라사메 아시, 이렇게 날 안아주세요 라는 곡이에요. 아, 이 곡은 원래 1950년대 초에 발표됐던 스페인 가수 그레고리오 바리오스가 불렀던 노래인데요. 이 곡을 오늘은 브라질 가수 로베르토 카를로스의 리메이크 버전으로 전해드립니다. 브라질 가수가 네, 스페인어로 노래하는 아브라사메 아시, 이렇게 날 안아주세요 입니다.

세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멕시코계 미국 기타리스트인데요.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 레이 산도발의 곡이었습니다. Tempestad, 폭풍, 스페인어로 폭풍이죠.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O Capito Che Ti Amo, 루이지 텐코가 1964년에 불렀던, 발표했던 원곡을 오늘은 니콜라 디 바리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라고 노래한 곡이었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아브라사메 아시, 이렇게 날 안아주세요. 로베르투 카를로스, 브라질 가수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사라사테의 지고이네르바이젠, 집시 선율이죠. 작품 번호 20입니다. 이 곡 니콜라 베네데티의 바이올린, 바실리 페트렌코가 지휘하는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파블로 데 사라사테의 지고인의 르바이젠 작품번호 20이었습니다. 니콜라 베네데티의 바이올린, 바실리 페트렌코가 지휘한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임종인 씨, KBS 클래식 FM을 사랑하는 애청자입니다. 지난 10년 전 결혼 30주년에 처음 신청했고 이제 5월 4일이 40주년이 되어 두 번째 신청합니다. 음악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최고의 매직이다. Forever, 세상의 모든 음악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두 곡 중에 한 곡을 들려달라고 하셨네요. 네, 결혼 40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축하곡으로 두 곡 중에 이 곡을 골라봤습니다.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이지수가 편곡을 했어요. 미량 아리랑과 진도 아리랑 선율이 들립니다. 아리랑 랩소디라는 곡인데요. 이지수의 피아노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저녁 6시 이후에 무엇을 하는가? 그것이 우리 삶의 풍경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의 퇴근 후 풍경도 다양하고 하루를 마치기 전 30분 정도를 오롯이 나를 위해 쓴다는 분들도 많죠. 퇴근 후 30분 혹은 하루를 마치기 전에 30분 꾸준히 하면 좋은 추천 목록도 있더군요. 30분 산책, 30분 디지털 디톡스, 30분 스트레칭, 30분 필사, 30분 독서, 30분 기록, 30분 외국어 공부, 30분 명상, 30분 다도. 이 중에 우리가 모르는 건 하나도 없고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이 30분이 무언가를 생산해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된다면 오직 나라는 존재의 농도를 짙게 만드는 시간이 된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 문제는 꾸준함입니다. 어느 것이 됐든 꾸준히 할 수 있다면 매일 나를 위해 쓰는 그 시간이 분명 나를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는 기회가 되겠죠. 어떤 분이 매일 저녁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을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매일 30분 정도를 자신을 위해 쓰는데 그 시간을 내일의 나를 환대하는 작업이라고 하더군요. 멋지게 표현해서 그렇지 사실 내일 출근 준비나 내일 살아갈 하루를 준비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었습니다. 내일 입을 옷을 고르고 신발도 정리해두고 내일의 준비물과 내일 아침 들을 음악과 그때 마실 찻잔까지 꺼내놓는 일에 내일의 나를 환대하는 작업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이었죠.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천천히 나에 대한 예의를 다하고 그 시간을 즐기는 거라고 하더군요. 쫓기듯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내일 어떤 걸 선물할까?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것은 무엇이고 나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무엇을 채워줘야 할지 천천히 생각하면서 마치 VIP 서비스 하듯 내일의 자신을 위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조금 어색할 것 같기도 하고 과한 일 같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대우하는 태도만큼은 충분히 배울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하는 일이 우리를 만든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됐든 매일 나를 위한 30분을 가져보는 건 괜찮은 선택이죠. 바깥이 화사해서 챙겨야 할 사람이 많아서 그냥 흘려보내기 쉬운 5월이지만 그럴수록 나 자신도 잘 챙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나를 위한 30분을 꼭 가져보는 것. 그렇게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챙기다 보면 더 마음에 드는 나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저녁에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에릭 사티의 짐노패디 1번이었습니다. 오늘은 알브레히트 마이어의 오보에 케네스 실리토가 지휘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라우라 피지가 노래하는 르똥 끼빠스입니다. As Time Goes By를 프랑스어로 노래합니다.

먼저 들으신 곡 라우라 피지가 노래한 Le Temps qui passe, As Time Goes By의 프랑스어 버전 흘러가는 시간이었고요. 이어드린 곡 Blood and Dog, 오직 하루, 오게 크발바인의 첼로 이버 클라이버의 피아노 연주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김학석,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 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 명음반 매주 월요일 중심 시간대 집중 감상곡 협주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C장조 작품 번호 15, 프리드리히 굴다의 피아노, 호르스트 슈타인이 지휘하는 비너 필하모니카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E플랫 장조 도이치 번호 929, 오늘은 시대악기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웨르크 에발트 델로의 포르테 피아노, 한스 하인츠 슈네베르그의 바이올린, 토마스 데멘가의 첼로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인주 명음반 오늘 첫 곡은 라벨의 파반느 준비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즘 1FM 클래식 FM 채널에서 자주 신청곡으로 들려드리는 곡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현주 명음반에서는 결정반을 들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최고의 연주라고 생각하는 음원 준비했습니다. 모리스 라벨의 직계죠. 그리고 라벨이 이름 베를, 펄 때문에 나의 진주라고 불렀던 그런 대 피아니스트입니다. 블라도 베를미테르의 피아노 연주 1973년 레코딩으로 모리스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전해드립니다.

트랙에 걸쳐 있어서 앞에 조금 다른 곡이 나갔습니다. 결정반을 소개해드린다고 그랬는데 용서해 주실 거죠? 네. 모리스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라벨의 직계지자 블라드 페르미테의 피아노 연주, 1973년 레코딩이었습니다. 오늘 명연주명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시대악기 연주로 들어보는 슈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도시번호 929입니다. 시대악기 연주가 옳은가, 현대악기 연주가 옳은가, 뭐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기도 하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대악기 연주가 당위성에서는 앞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악기의 발전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음악은 듣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양쪽의 장점을 듣는 것이 옳지 않은가, 약간 우유부단한 그런 결정입니다만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하면 좋죠. 오늘 시대악기 연주입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E플랫 장조 도시번호 929, 웨르크 에발트 델로의 포르테 피아노, 한스 하인츠 슈네베르거의 바이올린, 토마스 데멘가의 첼로 연주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순수하고 소박한 연주, 물론 답답해하셨을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악기 연주로 들어본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E플랫 장조, 도이치 번호 929, 웨르크 에발트 델로의 포르테 비아노, 한스 하인츠 슈네베르거의 바이올린, 토마스 데멘가의 첼로 연주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 감상곡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입니다. 1번과 2번이 순서가 바뀌어 있죠. 출판의 순위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나중에 작곡된 그런 협주곡입니다. 이 B플랫 장조 협주곡을 시작해서 베토벤은 피아노 협주곡에서 이미 경험을 쌓고 있었죠. 피아노와 관현악 사이에 주고받는 테크닉도 능숙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베토벤만의 극적인 긴장감을 빚어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 협주곡 1번은 형식적으로는 모차르트 양식의 고전 협주곡의 전통을 따르고 있죠. 모차르트 이외의 선배 작곡가들에게 받은 영향도 자주 보이기는 하지만 이 베토벤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2번보다 전체적으로 뛰어난 그런 작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베토벤은 과시라도 하듯이 이 협주곡의 대협주곡이라고 쓰고 있는데요. 단순히 거칠애로 붙여진 것이 아니라 당시 협주곡으로서는 규모가 컸기 때문에 이런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C장조 작품 번호 15, 프리드리히 굴다의 피아노, 호르스트 슈타인이 주연하는 위너 필하모니카의 연주입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C장조 작품 번호 15 프리드리히 굴라의 피아노 호르스트 슈타인이 주요하는 미너 필하모니커의 연주였습니다. 피아노의 시대로 본격적으로 넘어온 다음 피아니스틱한 피아노 협주곡을 썼던 베토벤입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곡 안토니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이플라창쇼 리옹 번호 257 니콜라 베네데티의 바이올린 베네데티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비벌디의 곡을 들으면 뭔가 현대하고 통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리듬 측면에서 이 락커의 이미지도 가끔 떠오르고요. 안토니오 비발디의 협주곡 이플레장조 리용번호 257, 니콜라 베네데티의 바이올린, 그리고 베네데티 바로코 오케스트라, 베네데티의 친구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옛날엔 아이들이 골목길을 뛰어다니고 흙 바닥에서 놀곤 했는데요. 지금은 다르죠. 손끝으로 세상을 탐험하면서 디지털 공간에 머뭅니다. 하지만 즐거움을 찾는 마음만은 변함없어요. 중요한 건 흙을 만지든 화면을 터치하든 충분한 놀이 시간과 어른들의 관심일 겁니다. 매 순간 성장하는 아이들의 꿈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죠. 순수한 동심이 가득한 하루, 눈높이부터 맞추면서 시작해볼까요? 류현선이 작곡한 꼬방꼬방. 딸 이혜민 어린이와 엄마 방기순이 노래합니다.

전라남도 여수 나진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곡이죠. 박유민이 노래하고 노을량이 연주한 어린이 아리랑 어른이 되면, 민소윤 작사, 민소윤, 김용원 작곡의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내드린 오늘 첫 곡은요, 꼬방꼬방 딸 이혜민 어린이와 엄마 방기순의 노래였습니다. 아이들의 하루는 늘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함께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되겠죠.

찬성은 본디 맷돌 사이에서 왔으나 둥글고 빛나서 동산에 뜬 달과 똑같네. 용을 삼고 봉황을 구운 진미보다는 못해도 머리 벗겨지고 입 빠진 노인에게는 제일 좋구나. 조선시대 김시습이 5살 때 한 노인에게 두부를 받고 지은 시였습니다. 아이의 눈으로 바라본 두부는 맷돌에서 태어나서 동산에 떠오른 달과 같았습니다. 또 두부의 비유한 음식으로 용이나 봉황을 구운 진미를 말했는데요. 세상에 없는 상상의 음식이지만 있다면 최고일 것 같은 요리를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가 없는 노인에겐 두부가 제일 좋은 음식이라고 했어요. 어린 아이의 관찰력과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인데요. 김시습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시를 짓고 널리 알려져서 5세 신동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정수연 작곡, 타령 주제에 의한 변주곡, 김찬미의 해금, 민주영의 가금 연주입니다.

0: 예길 따라 느긋하게 이어서 탈영 주제에 의한 변주곡 김찬미의 해금과 민주영의 가야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경 작사 남상일 작창의 판소리 동요 엄마랑 아빠는 옛날에 남상일과 김혜람의 소리로 들려드립니다.
1: 혜람아! 뭐하니?
2: 컴퓨터 게임 하고 있어요.
1: 컴퓨터 게임?
2: 네. 피구왕 마시마로 스타크래프트 해리포터 삼국지 이런 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1: 그래? 그런 게임들도 재밌지만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뛰어놀기도 해야지.
2: 네. 그런데 밖에 나가서 뭐하고 놀아요? 엄마랑 아빠는 어렸을 적에 어떤 놀이하고 놀았는데요?
1: 사실은 우리도 어렸을 적에 엄마가 주신 용돈으로 전자오락실에 가서 게임도 하고 놀았단다. 하지만 친구들과 학교 운동장이나 동네 여기에서 뛰어노는 게 더 재밌었지. 말뚝박기, 땅치치기, 술래잡기.

0: 여자애들 고무줄 놀이 할 때 살금살금 다가가서 고무줄 끊고 도망가기.
1: 우와, 정말 재밌었겠어요. 그런데 고무줄 끊고 도망가는 거는 꼭 놀부가 심술 부리는 것 같아요. 대장군 방 골목고 삼살방에 이사고 고구방에다 집을 짓고 불 붙는데 부채질 애호박에다 말뚝 박고 길가는 과갱 양파 채울 듯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 내어 쫓고 똥눈은 넘주저앉히고 물병에다 오줌 싸고
0: 그러고 보니 내가 꼭 놀부 심술 부리는 듯 했던 것 같구나. 그리고 여름 방학 때는 시골 할머니 집에 놀러 가서 원두막에 떡하니 앉아 이리 누리본 저리 누리본 어느 참외가 달고 말까 어느 수박이 맛있겠나 한방중에 살금살금 나는야 도둑고양이 퉁퉁퉁퉁퉁 삐지지 거기 어떤 녀석들이여? 그루만 날 살려라 36개 줄행랑이다 시원한 옛가에서 동무들과 몇 감고 도랑에서 가지 잡고 산으로 들로 뛰어놀다 허기 지은 배를 움켜잡고 할머니께 달려가네 텃밭에는 주렁주렁 고추랑호이 된장에 푹 찌고 한 입에 꿀꺽 그게 바로 꿀맛이지
1: 정말 꿀맛이에요? 에이 된장찌개 청국장찌개 냄새나서 싫어 싫어 싫어 고추장찌개 김치찌개 너무 매워 싫어 싫어 싫어 햄버거 피자 샌드위치 콜라 학교와 분식집에 떡볶이야 오뎅 달콤한 초콜릿 시원한 아이스크림 정말 정말 꿀맛 나지요
0: 아니야 아니야 싱싱한 채소와 과일 엄마가 정성스레 만드신 음식들이 바로 꿀맛이고 보약이란다
1: 아빤 거짓말쟁이 시금치 먹으면 뽀빠이처럼 심세지고 공나

0: 차가요.
1: 시금치와 콩나물을 좋아한 이유가 그거였구나. 하지만 음식을 골고루 먹지 않으면 힘이 세지지도 키가 크지도 않는단다.
0: 아, 그렇구나. 앞으로는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 골고루 맛있게 먹을게요. 그럼 겨울방학 때는 어떤 놀이들을 하셨는지도 빨리 얘기해 주세요.
1: 겨울에 할머니 댁에 가면 아궁이에 장작을 떼서 밥을 짓고 방도 따뜻하게 한단다. 밥을 다 짓고 나서 남아있는 불씨에 밤이랑 고구마, 감자를 구워서 친구들이랑 나눠 먹고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며 놀았단다. 빙글빙글 돌아라, 힘차게 돌아라, 쉬지 말고 돌고 돌아. 빙글빙글 팽이야, 싱싱 달려라, 쌩쌩 달려라. 나는 아이스맨, 썰매 타고 신나게 달린다. 힘껏 때려, 멀리 날아라, 자치기. 머리풀어 헤치고 오르락 내리락 차기차기 잡귀함을 넣거라. 쥐불놀이 풀어주고 감아주고 높이 높이 날아라, 윷날리기. 제기차기나 쥐불놀이, 연날리기 같은 놀이들은 우리나라 전래놀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런데 우리 해람이는 전통놀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알고 있니?
0: 그럼요. 단오는 날 청포물에 머리 감고 하늘 높이 훨훨 그네 뛰기. 엎치락 뒤치락 시름놀이, 대보름에 달맞이, 자전놀이, 또다리 밟기, 줄다리기. 8월이라 한가위.

0: 도리.
1: 아이고, 우리 해람이가 잘 알고 있구나. 그럼 설날 때 하는 연날리기의 기원은 언제인지 아니?
0: 고려시대부터 날리기 시작했대요.
1: 그래 그래 맞단다. 아빠도 추운 겨울날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연을 친구들과 함께 날리고 했단다. 이제는 꿈속에서 나 만날까 정납던 친구들 어느 날 문득 보고 봐지면 하얀 종

김은경 작사 남상일 작창의 판소리 동요 엄마랑 아빠는 옛날에 남상일과 김혜란의 소리였습니다. 이어서 이병욱이 작곡한 17연 가야금과 국악 관현악을 위한 꼬마 각시, 민식의 가야금과 경기 도립국악단의 연주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처음으로 듣는 노래라고 하면 자장가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지역마다 다양한 자장가가 전하는데요. 오늘은 제주민요 웡이자랑을 만나보시죠.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웡이자랑 우리에게 잘도 잔다. 자랑 자랑 웡이자랑. 웡이자랑은 어서 자란 뜻의 제주도 사투리입니다. 제주에선 아기 구덕을 흔들면서 아이를 재웠는데요. 바구니처럼 생긴 대나무 요람입니다.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저리 가는 검둥개야, 이리 오는 검둥개야, 우리 애기 재워 돌아, 너네 애기 재워주마. 강아지는 사람에게 가장 익숙하고 정겨운 동물로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하고 귀여운 모습을 강아지에 비유하기도 하죠. 제주도 자장가 웡이자랑엔 또 이런 사설이 전합니다. 깊고 깊은 천지소에 비 온 날은 들이치고 날 좋은 날은 내치키어 웡이자랑. 천지소는 제주도 천지연폭포에 있는 연못 이름입니다. 날씨에 따른 연못의 변화를 말하면서 궂은 날이나 좋은 날이나 잠을 잘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제주민요 웡이자랑을 김주옥의 소리와 김동진의 대금연주로 만나보시죠.

제주민요 웡이자랑 김주욱의 소리와 김동진의 대금 연주로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황병기가 작곡한 아이 보게, 황병기의 가야금 대금의 홍종진, 반주 가야금 조난형, 장구 반주의 박문규가 함께합니다.

송병기가 작곡하고 가야금으로 연주한 곡 아이 보게, 홍종진의 대금, 조난영의 반주 가야금, 박문규의 장구 반주가 함께 했습니다. 다음은 유은선이 작사 작곡한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비나리, 박예리의 노래 다스름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유은선이 작사 작곡한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비나리, 바게리의 노래와 다스림의 연주였습니다. 길가에 서너 살쯤 된 아이와 엄마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뭘 하는 걸까 궁금해서 봤더니 작은 들꽃을 향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만나보는 하루. 우리 안에 숨죽인 동심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은 하늘 아래 우리 모두 한충운의 소금과 노래패 예쁜 아이들의 노래로 마지막 곡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5월 5일 화요일 아침 새아침의 클래식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바흐의 관현악 무운곡 3번 D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68 중에서 1악장을 제외한 전악장 듣겠습니다. 2악장 에어, 3악장 가보트 일과이, 4악장 불의, 5악장 지그까지 조바니 안토니니가 지휘하는 일 자르디노 아르모니코가 연주합니다.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번 D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68 중에서 2악장에요. 3악장 가보트 일과이, 4악장 불의, 5악장 지그까지 조반니 안토니니가 지휘하는 일 자르디노 아르모니코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대 바흐의 아들 요한 크리스토프 프리드리히 바흐의 건반곡 준비했습니다. 18세기 유명했던 샹송, 아, 어머님께 말씀드리죠, 인데요. 우리에겐 반짝반짝 작은 별이란 제목이 더 익숙하죠. 그 멜로디를 바탕으로 한 클래식 음악 하면 모차르트의 작품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오늘은 요한 크리스토프 프리드리히 바흐의 버전으로 전해드립니다. 볼프파르트 번호 12의 1을 다니엘 트리포노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18세기 샹송 아 어머님께 말씀드리죠를 바탕으로 한 요한 크리스토프 프리드리히 바흐의 알레그르토와 변주 볼프파르트 번호 12A 전해드렸습니다. 피아노 연주엔 다니엘 트리포노프였습니다. 새아침의 클래식 오늘 끝곡 장마르르 클레르의 덩브랭 준비했습니다. 리코드 연주자 미칼라 페트리와 그녀의 가족들이 함께 연주합니다.

장마리 르클레르의 텅브랭, 미칼라 페트리의 리코더, 헨드 페트리의 합시코드, 데이빗 페트리의 첼로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휴일 소중하게 보내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현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작년 전국의 초등학생 4학년부터 6학년 2,8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유시간이 생긴다면 뭘 하고 싶은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절반이 넘는 55% 아이들의 대답은 친구들과 놀기, 그 다음으로 많은 대답은 친구들과 게임하기, 친구들과 운동하기였습니다. 친구를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하고 게임과 운동을 좋아하는 우리 어린이들. 마음껏 뛰면서 어울리는 바로 그 시간에 마음에 품은 꿈을 펼치고 또 자라나는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미국의 심리상담가 제스 레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이는 재단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펼쳐져야 할 사람이다.

생상스의 피아노 3중주 1번 작품 번호 18번 가운데 3악장 스케르초 트리오 반드러의 연주로 오늘 첫 곡 들으셨습니다. 출발 FM과 함께 이재우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진행하고 있는 아나운서 남현종입니다. 오늘은 5월 5일 화요일 어린이날이죠. 오늘을 여는 한마디, 어린이는 재단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펼쳐져야 할 사람이다. 미국의 심리상담가 제스 레어의 말입니다. 그쵸, 오늘은 어린이날이니까 부모님들께서도 휴일이라 좋지만 아이들 데리고 또 어디론가 북적북적 사람 많은데 놀러 가기도 해야 되는 체력적으로는 또 부모님들께 부담이 될 수 있는 날인데 그래도 1년에 한 번뿐인 어린이날이잖아요. 오늘은 공부해라, 숙제해라, 게임 좀 그만해라 그런 잔소리보다 그냥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놀 수 있게 놔둬도 괜찮은 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리고 또 잘라낼 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은근하게 접혀있는 이 어른들의 어떤 이 잔소리들을 활짝 또 잔소리의 제약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뭘 도와야 할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정말로 오늘만큼은 우리 아이들, 어린이들 마음껏 놀고 또 마음껏 꿈을 펼치는 하루 보내면 좋겠습니다. 5월 5일 화요일 어린이날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저는 이재우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진행하고 있는 아나운서 남현종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라벨의 어미거위 모음곡,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1악장과 3악장, 그리고 어린이날이잖아요. 오늘 특별한 곡이 또 끝머리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면 어린이들과 자녀들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밀입니다. 2부 코너 3분 백과, 이번 주 주제는 음악사의 작곡 영재들입니다. 오늘은 가곡 분야의 최고 영재에 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1부 코너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5월의 주제는 이야기가 있는 표제 음악이고요. 1부 끝에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스페셜, 2부 끝에 한 줄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발 FM과 함께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또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들께는 몇 분 꼽아서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 없는 날입니다. 자, 이어서 쇼팽의 연습곡 작품 번호 10 가운데 1번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봅니다.

쇼팽의 연습곡 작품 번호 10 가운데 1번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쇼팽 연주 들으니까 참 어린이날이잖아요. 저도 어린이 때 피아노 학원을 나름 그래도 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꽤 오래 다녔던 것 같은데 언젠가 쇼팽, 베토벤 이런 멋진 음악가들의 곡을 아주 멋지게 연주할 줄 알았습니다. 아, 쉽지 않더군요. 오늘 이제 출발 FM과 함께 듣고 계신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어린이들이, 자녀들이 피아노, 바이올린, 음악 좋아하면은 혹 나중에 연주는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또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그런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인데요. 5월에는 이야기가 있는 표제 음악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라벨의 어미거위 모음곡 준비했습니다. 근대 프랑스의 작곡가 모리스 라벨. 라벨은 절친한 지인의 어린 자녀인 미미와 장을 무척 예뻐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옛날 옛적에 말이야 하면서 직접 동화를 들려주고 놀아주었는데 이때의 다정한 기억이 1908년 작품 어미거위 모음곡으로 탄생했습니다. 첫 곡 잠자는 숲속 미녀의 빠반느로 시작해서 모두 다섯 편의 동화 속 세상이 음악으로 그려집니다. 제2곡 엄지동자는 길을 잃지 않으려 숲길에 뿌려둔 빵 부스러기를 새들이 다 먹어버려서 슬퍼하는 아이를 묘사하고 제3곡 파고다의 여왕 레드로네트는 작은 인형과 장식품들이 여왕을 위해서 연주하는 이국적인 세레나데입니다. 제4곡 미녀와 야수의 대화에서는 고음으로 그려지는 미녀와 또 저음으로 그려지는 야수가 대화를 나누다가 점차 사랑에 빠지고 함께 왈츠를 추다가 결국 마법이 풀리는 장면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마지막 제5곡 요정의 정원은 잠들었던 공주가 깨어나고 모든 동화 세상이 요정의 축복 아래 조화를 이루는 결말을 펼칩니다. 그야말로 라벨의 곡 가운데 어린이날과 가장 잘 어울리는 곡들이죠. 이 곡 전곡 함께 듣겠습니다. 모리스 라벨의 어미거위 모음곡 1곡 잠자는 숲속 미녀의 바반네 2곡 엄지동자 3곡 파고다의 여왕 레드로네츠 4곡 미녀와 야수의 대화 5곡 요정의 정원 마르타 아르헬지의 피아노 연주 역시 넬손 프레이레의 피아노 연주고요. 페터 사들로와 에드가 귀게의 탁 연주입니다.

모리스 라벨의 어미거이 모음곡 전곡, 1곡 잠자는 숲속 미녀의 파반느, 2곡 엄지동자, 3곡 파고다의 여왕 레드로네트, 4곡 미녀와 야수의 대화, 5곡 요정의 정원, 마르타 아르헤리츠와 넬손 프레이레의 피아노 연주, 그리고 타악기 연주의 페터 사들로와 에드가 귀계였습니다. 라벨의 이 어미거이 모음곡, 정말 어린이들이 상상력을 발휘할 만한 그런 곡이었죠. 저는 사실 라벨 하면 볼레로가 아무래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그 곡 역시 아마 저와 비슷한 또래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아요. 정말 좋아하는 이 애니메이션의 주제가로 나왔었는데

그런 거 보면 라벨도 참 어린이들이 들어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곡들을 많이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달의 클래식 5월 이야기가 있는 표제 음악으로 함께했습니다. 출발 FM과 함께 5월 5일 어린이날. 오늘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아마 오늘 자녀분들 데리고 소풍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시간대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 싸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린이날 되면 휴일이니까 학교 안 가고 부모님 손잡고 놀이공원을 가든가 아니면 어디 나들이 갔던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어린이날은 그렇게 막 많이 놀고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잔소리 안 해서 정말 좋았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편식하지 말라는 잔소리는 그날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이, 당근 이런 걸 안 좋아했는데 엄마가 싸준 김밥에 그런 거 빼고 먹다가 혼났던 기억이 나는 어린이날입니다. 편식하지 맙시다. 지금은 편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입니다. 매주 명곡 한 곡을 선정해서 닷새간 각기 다른 다섯 명의 연주를 비교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편식의 유혹은 연주자 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그동안 연주자 편에서 소개했던 명곡

연주로 감상했는데요. 오늘은 주제 아리아 제 1, 2, 5, 11, 12, 16, 25, 30 변주 그리고 아리아 다카포까지 2분의 연주로 듣습니다.

현식의 유혹 오늘의 연주자는 예베게니 코롤리오프였습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바흐 작품 번호 988 주제 아리아를 시작으로 제1변주, 제2변주, 제5변주, 제11변주, 제12변주, 제16변주, 제25변주, 제30변주 그리고 아리아 다카포까지 예브게니 코롤리오프의 1999년에 녹음한 연주였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스페셜 다음엔 또 어떤 곡과 어떤 연주자의 연주로 찾아올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 시각 8시 5분입니다.

미국의 심리상담가 제스 레어가 말했습니다. 어린이는 재단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펼쳐져야 할 사람이다. 5월 5일 화요일 어린이날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저는 아나운서 남현종입니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료음 번호 256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아사이 테오팀 랑글로와 드 수아르테의 바이올린 르 콩솔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아, 어린이날 함께하고 있는 출발 FM과 함께 이제 8시가 넘어갔고 글쎄요 슬슬 자녀들이 어린이들이 깨어날 시간인가요? 아, 오늘 또 어떤 하루를 보낼지 기대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출발 FM과 함께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어린이들과 함께 들어도 좋을 만한 곡들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데스트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 그림 가운데 키우의 대문 사이먼 레트리지 위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 들어봅니다.

모데스토 무스로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중 키우의 대문, 사이먼 레트리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출발 FM과 함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메시지 샵9310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몇 분 꼽아서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3분 백과 시간입니다. 예술 가곡을 탄생시킨 최고 영재 작곡가는 1797년 1월의 마지막 날 오스트리아 빈의 한 가정에서 프란츠 슈베르트가 태어났습니다. 학교 교사였던 아버지, 가사 도우미로 일하던 어머니 사이에 14남매 중 12번째 아이였어요.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집안엔 늘 음악 소리가 흘렀습니다. 슈베르트에게 피아노를 처음 가르쳐준 형 이그나츠는 곧 동생의 천재성을 발견하게 되죠. 8살 슈베르트는 빼어난 노래 솜씨 덕분에 리히덴탈 교회의 소년 성가대원으로 뽑혔습니다. 그곳에서 전문 음악 교육을 받으면서 짧은 곡을 쓰기 시작했죠. 11살에는 황실 성가대원 시험에 합격합니다. 130명 정도의 남학생들과 함께 기숙학교에서 생활하며 합창, 피아노, 실내악, 작곡 분야에서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학비와 기숙사비까지 면제였으니 더없이 좋은 기회였죠. 당대 최고의 스승인 살리에리에게 작곡을 배웠고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의 음악도 처음 접했습니다. 당시 슈베르트는 수줍음이 무척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친구들이 간절히 졸라야만 자신이 몰래 써둔 곡들을 보여주곤 했죠. 피아노 듀오 곡이나 가곡, 현악 사중주, 서곡 등이 그의 작곡 노트에 채워지던 때의 일입니다. 하지만 15살 무렵 변성기가 찾아왔고 작곡에만 몰두하고 싶었던 그는 결국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이후 아버지 학교에서 교사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비록 생활은 궁핍하고 적성에도 맞지 않았지만 대신에 좋아하는 작곡은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20살이 되기도 전에 교향곡 3곡, 미사곡, 현악 사중주 5곡, 오페라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시에 선율과 반주를 붙인 가곡은 무려 200곡도 넘게 완성했습니다. 물레 잡는 그레첸, 마왕, 들장미 같은 초기의 걸작들은 그렇게 10대 소년 슈베르트의 손에서 태어나 독일 예술 가곡 리트의 위대한 시작을 알렸죠. 슈베르트가 20살 이전에 쓴 작품 두 곡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레첸 암슈필라데, 도이치 번호 118번, 실 잡는 그레첸. 르네 플레밍이 소프라노고요. 크리스토프 에센바가 피아노 연주를 맡았습니다. 이어서 엘퀘니, 도이치 번호 328, 마왕. 테너 이안 보스리지, 피아노 연주의 줄리어스 드레이크입니다.

만나고 왔습니다. 그레첸 암슈필라데 도이치번호 118 실잡는 그레첸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의 목소리였고요. 피아노 연주에는 크리스토프 에센바흐였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 역시 슈베르트의 엘퀘니히 도이치번호 328 마왕 테너 이안 보스리치 피아노 연주의 줄리어스 드레이크였습니다. 이어서 한 줄 신청곡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음악과 짧은 사연을 문자 샵 93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와 함께 보내주시면 매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음악이 소개된 분들께는 커피 두 잔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 줄 신청곡에 뽑히신 분은 휴대전화 끝번호 0906 쓰시는 분입니다. 보로딘의 중앙아시아 초원에서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이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를 2주 동안 진행하게 되면서 알고 있던 음악가들도 많고 좀 생소한 제가 잘 모르니까요. 그런 음악가들도 있는데 보로딘에 대해서는 찾아보니까 작곡은 취미더라고요. 본업은 의사와 화학자라고 합니다. 직업이 화학자, 의학자, 교수. 취미로 작곡을 했는데 작곡가와 피아니스트가 또 직업이 됐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요새 코딩 공부도 많이 시킬 수 있고 이런저런 공부 많이 시키겠지만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취미가 나중에 또 어떤 명곡으로 어떤 뭐 명예술로 탄생할지 어른들은 감히 짐작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도 마음껏 하게 해주세요. 한 줄 신청곡 보내드려야죠. 알렉산드르 보로딘의 중앙아시아 초원에서 발레리 게르기예프가 지휘한 마린스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한줄 신청곡 보로딘의 중앙아시아 초원에서 말레리 게르기예프가 지휘하는 마린스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 역시 말레리 게르기예프가 지휘한 마린스키 오케스트라 연주 미하이 글린카의 오페라 류슬란과 류드밀라 중 서곡 듣고 왔습니다. 아, 어린이날 가장 잘 어울리는 곡 오늘 방송 시작할 때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또 특별한 곡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어린이들은 다 좋아하는 노래일 것 같아요. 어린이들의 가장 좋아하는 영화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Do you want to build a snowman? 또 Let it go. 제목만 들어도 벌써 멜로디가 떠오르는 곡들이죠. Do you want to build a snowman은 랑랑과 스티븐 어프의 피아노 연주, Let it go는 역시 랑랑의 피아노 연주, 그리고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합니다.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두 곡, 랑랑과 스티븐 어프가 피아노 연주를 맡은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이어서 랑랑의 피아노 연주,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Let It Go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어린이날이잖아요. 끝까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노래로 함께 하겠습니다. 론 구딘이 지휘한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디즈니 메들리,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5월 5일 화요일 어린이날 출발 FM과 함께 마칩니다. 저는 아나운서 남현종이었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단 한 번만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다. 그렇다면 인생의 어느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무 걱정, 아무 고민도 없던 그때. 하루 종일 마음껏 뛰어놀아도 지치지 않던 그때. 친구들과 소꿉놀이하고 기차놀이 하던 그 시절. 내가 가장 순수하고 밝았던 그때. 언제쯤일까요? 6살, 7살 혹은 초등학교 시절일까요? 어린 날을 번쩍 안아 들어올릴 만큼 젊고 건재하던 부모님의 너른 품도 그리워지는 어린이날 아침입니다. 5월 5일 화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이에요.